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특별히 이찬양 부르시면서 나는 큰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또 받으신 감동도 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찬양을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한번 첫 곡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여수 서머나 교회가 개척한 지 10주년이 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예배를 여는 임례송이었는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매주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의 임례송은 뭘까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예배를 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로 오늘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첫 곡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들려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9507님, 이 봉진 집사님께서 임재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이봉진 집사님께서 드리시는 예배, 그 교회에서는 아마 임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임재 함께 하시지요.

네,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요, 이하송 전도사님의 찬양인데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이하송 전도사님은요, 일란성 쌍둥이이시더라고요. 예쁜 이지혜 집사님이라는 동생이 있으셨는데요. 엄마가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여수에 있는 장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가셨답니다. 종갓집이다 보니까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아들을 몹시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언니도 딸, 본인도 딸 쌍둥이.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이하송 전도사님이 받은 고난과 미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드셨더라고요. 특히 이하송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받았던 그 고난은 정말 정말 힘드셨던데요. 그런데 그 고난과 비참함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찬양 가수로 거듭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어제 와서 따님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하염없이 보고 계시던데요. 그 이하송 전도사님의 고백이 담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하시지요.

네, 딸만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를 머리채가 잡혀서 돌아다니면서 맞기도 하고요. 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대요. 하도 많이 때려서 숨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던 이하성 전도사님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게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하성 전도사님이 앨범을 낼 때 배를 팔아서 앨범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를 팔아서 만든 앨범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지요.

네, 5607님 반갑습니다. 피디님 해주셨고요. 0782님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장윤영의

알파와 오메가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487님께서는요. 오늘도 찬양으로 힘을 돋아주시는 사랑의 드랑과 함께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하시면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또 1772님께서는요 찬송가 79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제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대구는 흐리지만 아직 비는 오지 않아요. 건강한 7월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2042님은요 덥지만 썸머 스페셜 들으며 시원하게 시작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316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뜨란 가족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서로에게 안부를 건네고 있는 우리 사랑의 뜨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뜨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영의 알파와 오메가 함께 하시지요.

0: 네, 우리 0782님 신청해 주신 장윤영의 알파와 오메가 흐르고 있습니다. 2061님 썸머 스페셜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6244님은 신청곡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0782님, 6230님, 1316님 서로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또 6230님께서는 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행복 신청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 피디님, 이봉진님, 황경희님, 남숙님,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남숙님께서도 저한테 성함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16님께서는요 우리 뜨란 가족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안부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요. 우리 9507님, 0782님, 2042님, 1316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8월 13일 우리 여수에서요 전국의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700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8월 13일 진남체육관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1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심장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남 동부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 공연만 봐도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13개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엄청난 조명,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영광.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오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했었고요. 또 제주에서도 했었고, 서울도 했었고, 창원도 했었는데요. 여수는 처음입니다. 언제냐고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체육관입니다. 이 행사를 우리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가천권에 계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순천, 광양, 고흥, 녹동, 구례. 이 방송 지금 들리시나요? 방송 듣고 계시는 곳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매년 광복절마다 열리는 큰 예배거든요. 광복의 기쁨,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은혜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함성, 고백이 담긴 그런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6244님 포항에서도 했었다고, 그때 가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나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 우리 교회는 전체가 한번 이날 가봐야 되겠다. 어느 교회는요, 수요 예배 대신에 목요일 날 이 나라사랑 축제에 전 교인이 다 오시겠다고 이미 신청하신 교회도 계십니다. 빨리 신청하셔야지 또 좋은 자리 잡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8월 13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공연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샵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또 안내 홍보 영상, 안내문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셔서 가정에 가서도 의논하시고 교회 가셔서도 의논하셔가지고요. 이번 여수에 오는 이 나라사랑 축제, 우리 여수에서 준비하는 세계섬 박람회와도 함께합니다. 이 나라사랑 축제에 꼭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5번 이 축제를 봤는데 저는 이 노래를 아이들이 부를 때마다 참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애국가인데요.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 애국가입니다. 독립군 애국가, 저 성벽을 향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동부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나라사랑축제 안내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네, 8월 13일 진남 체육관 저녁 7시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전국에 있는 13개 지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큰 도시들의 어린이 합창단도 오지만 좀 작은 도시들의 어린이 합창단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동부 어린이 합창단 홈 구장에 이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립니다.

네, 우리 8856님, 아멘, 아멘,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하다니, 야,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487님, 8633님,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문 꼭 보내드릴게요. Amazing Grace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물놀이 버전으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천국의 잔치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날 오시면요, 사물놀이, 부채춤, 캉캉, 디스코, 다양한 장르로 어떻게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8월 13일 열릴 나라숙 사랑축제를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지요.

근데 어떨 하시오? 극동 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 방송 썸머 스페셜.

6244님께서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6244님께서는 포항에서 했을 때 나라사랑 죽

이제 가셨다고요. 영덕에서 갈련이 너무 멀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6244님 올해 여름 휴가는 여수로 오시고요. 가능하면 8월 13일 맞춰 오셔가지고요. 나라사랑 축제 때 우리 뜨랑 가족들 꼭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들려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네,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6230님, 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행복 신청하면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띄워드립니다.

네, 우리 1772님 신청해 주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로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여수성광교회 배효섭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0: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시처 말씀으로 깨끗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죽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기회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을 영접하려면 첫째, 반대편까지 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까닭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게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미 많은 세상 욕심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왕으로 서야 했어요. 그러니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

표현에는 다윗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부르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네 편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14절에 보니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포용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어야 할 내 형제,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왕을 영접하려면 둘째,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유다 족속이 길갈까지 나와 다윗을 영접했다고 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시므이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

0: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 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시므이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

0: 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0: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며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신령한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여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온 인류가 읽고 보고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살고 약속된 복을 받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중에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해양학을 개척한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는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8편 8절의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바닷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배가 빨리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서 그리고 항해 일지와 기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최단 거리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해로, 다시 말해서 바다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연구함으로 새롭고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묘지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의 묘지에 가보면은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튜 모리는 해로의 발견자, 해양과 대지로부터 처음으로 그 비밀을 이끌어낸 천재입니다. 그의 모든 영감은 성경에서 얻었다. 시편 8편 8절, 107편 23절.

1절에서부터 24절 전도서 1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 믿고 살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영이라는 단어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런데 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영적인 진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과 사귀면서 교제를 합니다. 어떤 친구, 많은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많이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뜻과 비밀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은혜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 외에 누구도 그 사람의 진정한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도 이 상대방의 그러한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영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만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따르는 자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함으로

놀라운 은사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위대한 비전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이 새 힘을 얻어서 꿈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시들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코랄 리치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또 기독교 교회에서 또한 존경받는 명망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간증을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때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춤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젊은 여자들과 향락에 빠져서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향락에 젖어서 살던 그가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어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의 가슴이 깊이 찔렸습니다. 내가 진정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심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쾌락적이었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한순간에 허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아니 그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나 과학이나 어떠한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일에 민감한 영적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모든 면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어떨 때는 믿어지지만은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도통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나 없나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이 하나같이 어리석고 유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나의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이 깊이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5년 전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의미를 바꾸었다.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그러한 변화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몇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방법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0: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방법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물웅덩이와 같다라고 어떤 사람이 비유했습니다. 물웅덩이에다가 더러운 물이 들어오느냐 깨끗한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물웅덩이, 물 전체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흘러 들어오는 물이 어떠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있는 물웅덩이에 음탕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를 자꾸 우리가 보게 되고 부정적인 대화를 자꾸 나누게 되고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웅덩이에 더러운 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웅덩이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심령을 소유하기 위하여 늘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매일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물웅덩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물웅덩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맑아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일으킴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가깝게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에게도 유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으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었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의 은혜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졌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저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통화 중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빛댕교회 김시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민의 은혜 찬양 듣고 소망에게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7월이 시작됐어요, 목사님. 네. 새로운 반년이 시작됐는데요. 어제는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요. 정말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또 주의 은혜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올해 하반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어느덧 26년도 이제 반년을 보내고 반년의 시작이 되는 7월인데, 우리가 그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다시 돌아보고 그 발걸음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됨을 기억하는 전반기, 그리고 우리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시선이 멈추어 있고 나의 마음이 내려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26년도 하반기를 주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날마다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니 주님 손잡고 가는 믿음의 심령 이 7월이 되기를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어머님을 위한 사연인데요. 8118님, 어머님 심정보님,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 완전 치료해 주셔서 기억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 믿으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제사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섬기시는 영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8118님, 어머님 심정보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신정보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118님, 어머님 되시는 신정보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0: 아멘,
1: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육신의 나이가 있어 맑지 못한

0: 그 심정을 주께서 맑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정신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 아멘.
0: 맑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1: 아멘.
0: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여 나가는 심정보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세상의 꽃들을 붙들었다면 그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심정보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며
1: 아멘.
0: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어머님을 위한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이제 여름 또 방학 시작하고 그러면 또 수련회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을 텐데요. 그 사연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1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지 비전 트립 수련회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 안전, 화평케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한 분 4649님 제가 8월 16일 17일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사이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갈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더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0: 네, 아마 교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심령으로 부르셨음을
1: 아멘.
0: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오히려 좋지 않았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만남이 되도록
1: 지어오지.
0: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 9751님과 4649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반기를 보내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비전 트립을 갑니다. 주님, 가는 발걸음 그 모든 환경과 돌아오는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보는 놀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1: 아멘.
0: 연약한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지체 되도록 4649님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불편하고 탐탁지 않으며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 주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그 수련의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1: 주여.
0: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모든 지체들과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방송 가족 여러분, 또 올여름에 있을 모든 사역들, 교회마다 있을 사역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0: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9235님. 이번 주 수요일 충무 타월 공장에 면접 보러 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9235님 꼭 잘 취업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앞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9235님, 충무의 한 직장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 발걸음을 주 안에 평안케 하시고,
0: 아멘.
1: 그 선한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 취업될 회사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9235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대로 불안하고 염려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염려를 주께 위임하고,
0: 아멘.
1: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지체되게 하시고,
0: 아멘.
1: 평안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9235님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소식 소망의 기도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6373님. 아내가 어린 자녀 5명을 남겨두고 가출한 지 두 달이 다 돼갑니다. 아이들의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네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가출을 반복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속히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1: 아. 네. 6373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린 다섯 명의 자녀, 엄마의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유인지 그 아내가 두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가정에 어린 다섯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6374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떤 사유인지 잠시 집을 떠난 그 아내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가정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눈물로 기도하는 6373님, 그 마음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0: 아멘.
1: 주의 가정에 놀라운 찬양의 음성이 펼쳐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발걸음 옮길 그 아내에게 다시 가정을 보게 하시고,
0: 아멘.
1: 주님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석헌이 부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 빗댕교회 김시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0: 예. 사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목사님하고 또 내용 나누시고 기도 받으시지요.
1: 아, 예. 지금 이제 여수랑 부산에서 저희 회사가 경영되고 있고요. 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 장로님 권사님이 IMF 이전부터 경영을 하시다가 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품 시험도 하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기도 부탁드렸는데 제품 네. 시험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근데 뭐 이거랑 별도로 계속 회사가 또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뭐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지만. 또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듯이 저희 회사 위에도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아, 저희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 예.
0: 주님, 늘 어렵고 힘든 것이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0813님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보여지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허락된 그 회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기를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공동체에 복음의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주님 믿음의 공동체 그 회사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길을 여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0813님. 아, 대단하세요. 저희도 감동이
1: 아닙니다.
2: 되고요. 네. 0813님을 통해서 회사가 정말 하나님이 귀 이름 부으시고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
1: 아멘.
2: 목사님이 정말 그 품고 기도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1: 예,
2: 한마디 더
1: 감사합니다.
2: 하시겠어요?
0: 네.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내가 속한 회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0813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회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터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이어지는 사연 소개합니다. 8094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둘째 딸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8094님, 그 고백대로 둘째 따님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귀한 가정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귀한 가정의 자녀를 성장케 하시고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이웃이 볼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네, 둘째 딸 믿음의 배우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기도 사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8997님. 83세 남편을 위한 사연입니다. 허리에 고름이 차고 또 허리가 아파 병원에 온지두 달입니다.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도 했지만 다시 수술한 자리에 고름이 더 차고 허리뼈가 녹아내려서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염증을 줄인 다음 보자고 했지만 줄어들지 않아요. 저 아들이 주야간으로 교대하며 병상을 지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망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염증 수치가 떨어져서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8997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한 지체 지체가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가정의 가장이 허리에 뼈가 녹아 다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염증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염증 수치를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그 수치가 낮아져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심령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주께서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회복되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수술의 온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섬세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1: 아멘.
0: 온전케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선망 증세로 인하여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주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8997님께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616님, 어려움들이 많지만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기도와 믿음 부족하지만 새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0: 네, 9616님, 결혼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626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이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하시고 한 가정이 주 안에 준비되어 나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하여 복된 가정 되기를 믿사오니
1: 아멘.
0: 주님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획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주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길을 열어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결혼 예정 어려움들이 많지만 내년 결혼 예정이라고 기도와 믿음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개입이 있으시길 원한다는 사연. 네, 이렇게 또 소망의 기도에 기도 올리셨잖아요. 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또 그 마음 품고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또 상황 가운데 결혼 계획한 대로 잘 이루시고 소망의 기도에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또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7월 한 달 또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 빛된 교회 김시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또 힘이 되는 말씀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0: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한

0: 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항

0: 방에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가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중앙감리교회 윤희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시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다시 눈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빌립에게 찾아갔던 그 간절함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이 전파를 흘려보내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방송 하나하나가 성령의 숨결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땅에도 중국의 도시에도 러시아의 광야에도 몽골의 초원에도 그리고 이 여수 땅에도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내려놓게 해주시고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불붙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교계의 기도 속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극적인 석방 소식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중국의 종교 자유 과제를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3: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체포됐던 에즈라 진 목사는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헤어졌던 가족과 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외교적 개입 덕분이라며

0: 국제사회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충현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후원과 기도 연대로 힘을 보탰으며 전 세계 45개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이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이 현지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이를 중국 종교 정책의 전면적인 완화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감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1: 세계복음주의연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강제 조사하고 법인을 해산해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성토하며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수업 자료에 성경을 포함하는 파격적인 교육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교리를 넘어 역사적 고전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공립학교 문학과 역사 수업에서 성경 구절을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시편 등 주요 성경 구절을 고전 문학으로 접하도록 설계됐으며 주 정부는 도입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재민 대학 성서공회 총무는 성경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우다인입니다.
1: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제48차 전국대회를 열고 허대영 전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 3일부터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허대영 원로장로를 신임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허대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국연맹이 지역회원들을 지배하는 중앙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은 앞으로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세우는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나섬과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와 물레동 일대 쪽방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이번 봉사에는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껏 끓인 닭죽과 제철 과일, 위로의 편지가 담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실어 이웃마을 등 쪽방촌 100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섬재단은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올여름 동안 총 300가정의 보양식을 추가로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쪽방촌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0: Sí.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의 통제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활용하는데요. 실제 그는 자기 전에 다음 날 할 일을 이렇게 적었다고요. 할 일 리스트, 7시간 숙면, 30분간 명상, 일하기 전에 7분 운동 3회 반복,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실 것,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지각하지 말 것, 상대의 눈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찾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자원하는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꼭 그를 찾아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10사람들은 기꺼이 그러기를 원하면서 돌아갑니다. 지금 그들은 다윗이 잘 숨도록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가 숨어있는 곳을 파악해서 안내하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욱 어렵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친족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넘어 자기 목숨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제어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이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피하면서 기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사랑하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

0: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도로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낙후된 교통사정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딸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모님께서 시집간 자녀의 집에 가는 길에 생긴 사고였죠.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쌀 20kg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딸의 말에 황해도로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가 열차 바퀴가 탈선하며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은 북한 내에서 유행한다는 택시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식 부모 간의 일에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한탄했다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민족으로 부르신 북녘당, 오늘도 굶주림과 낙후된 사회에 신음하는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빛이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그런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주

나라를 위해서 오늘 출석 인사로 그 기도의 한 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한 줄도 좋습니다. 출석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7573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북한 동포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너무 귀한 한 줄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귀로 마음으로 배의 기도로 전해지잖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757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포항에서 오신 1376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북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에서도 기도문 한 줄도 주셨네요. 어느 기사에서 이곳에 온 청년이 북한에서 넘어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는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살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7573님, 1376님, 8593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복음 통일,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3218님의 기도의 한 줄, 느낌표가 가득한 힘있는 한 줄인데요. 우리 3218님도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출석 인사에 선물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함께해 주신 이 기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와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753님도 오셨어요. 가산동에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9950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늘 오시던 대로 극동방송 OFD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우리 썸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또 이 기간 특별하게 만나보는 코너들 준비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내용은 은총이버 찬송까지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준비한 이 시간 전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몇분더 나누고 만나볼게요. 9115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133님도 청주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주에서 택배 배송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5215님. 북한에 복음 가득한 택배를 배송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 땅을 위한 너무나 귀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녘 땅에 정말 이 OFP데이가 울려 퍼지고,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 이 택배 기사님께서 같이 전해주실 그날을 위해서 출석 인사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한뼘 차이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상식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그래도 첫날인 만큼 주관식으로 내면 너무 어렵겠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1번 1만 5천 명, 2번 3만 5천 명, 3번 10만 명.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또 푸짐한 선물들과 함께하는 OFP데이 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분의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사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총 누적 그 인구수입니다.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만 명. 보통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한 나라를 품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언어를 가게 된다면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건너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북한 주민들 몇 분일까요? 15,000명 1번이고요. 35,000명 2번이고요. 10만 명 3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에 조금의 오차가 있는, 조금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숫자를 제가 반올림, 반내림을 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도 함께 나눠봤을 때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만 명도 많이 나왔고요. 3만 5천 명도 많이 나왔고요. 1만 5천 명도 나왔어요. 오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또 두 가지의 상식이 선물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힌트 없이 정답을 얼른 기다려보면서 다음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샵 1069번 도전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의 상식 퀴즈 첫 번째 상식을 문제로 내어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분들이 건너왔을지 1번이 15,000명, 2번이 35,000명, 3번이 10만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답자가 그래도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상식은 또 두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 3만 5천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533님, 10만 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2507님은 저희 9살 아들이 2번이래요. 저는 3번 같은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2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드님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507님, 그래서 우리 9살 아드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번 3만 5천명이죠. 1224님도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7936님이 힌트 좀 주의소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명 정도 와 있을지,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와 있었을까, 또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퀴즈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6217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놀라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새싹 회원이신 7116님께도 정답 잘 맞춰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근데 이 한 뼘 한 뼘을 두 뼘씩 좁혀 간다고, 하루에 두 뼘씩 좁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바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북한 상식.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경기도이다.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이번에는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 계실 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을 또 하나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때 1순위, 2순위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 좀 1순위가 조금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의 그 1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곳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3475님. 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 너무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원에서 머물다가 그곳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0657님. 하나원에 있다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살고 싶은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온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처음 오거나 여러 경우에 쓰게 돼 있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은 피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물정 1069번.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X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사랑사역자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네요. O 아니면 X 하시면서 샵1069번으로 도전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O 아니면 X로 샵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1069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기 인구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OX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명이 넘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서울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6천여 명.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제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요. 인천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999명,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주가 제일 꼴찌인데 제주는 340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OFD에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56님, 저도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저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2607님. 잘 맞춰주셨고요. 1번 문제보다 확률이 반반, 몰랐던 게 참 많네요. 4224님. 우리 요 세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친척 오빠 교회에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여럿 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좀 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잖아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이 생각은 저도 못해봤네요. 새싹회원이신 5551님도 맞춰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이 새싹회원분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렇게 몇 가지의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상식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더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북녘 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

0: 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 첫 번째 날 월요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괜히 마음이 조금 더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휴가를 계획하고 교회마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분주해지죠. 그리고 전남동부국동방송도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계절이기도 하죠. 뜨거운 햇살 아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번 여름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썸머 스페셜에서는 기쁨도 감동도 은혜도 가득 담아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채워가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길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위로를 만나시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또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전남동부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힘있게 오늘도 출발합니다. 위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찬송이 우리를 뜨겁게도 하고요. 말씀이 우리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우리 이 여름 너무 덥지만 덥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 심령은 또 하나님 말씀과 또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시원하고 답답함을 식혀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할까요? 싹 틔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고 오는 그런 믿음의 교제 또 사랑이 움트는 귀한 방송 또 그리고 문자 참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까? 네, 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을 들었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함은 찬송가를 또 들었으니까 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찬양을 듣고 그리고 오늘의 퀴즈 문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혼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심령이 더욱 뭐라 할까요? 네, 시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0: 찬송이 우리 문제 해답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송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썸머 스페셜 시작되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시간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뭐라 할까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찬양도 당연히 이어드리고 있죠. 말씀은 특별한 시간으로 세터민 목회자, 세터민 목사님의 3분 칼럼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함께 들으시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네, 퀴즈 문제. 오늘 퀴즈 문제도 성경 넌센스 퀴즈. 특별히 썸머 스페셜 기간 또 첫 시작이니까 썸머 스페셜 관련된 성경 넌센스 퀴즈가 뭐 있을까를 좀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심령을 식혀가는 말씀으로 뜨겁게 또 그리고 시원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유, 이게 넌센스 퀴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자, 보기를 드릴게요. 당연히 보기를 드려야죠. 보기. 1번 베드로, 2번 엘리야, 3번 아브라함, 4번 아담. 네,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 1번 베드로, 2번 엘리야, 3번 아브라함, 4번 아담.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불도 내렸고요. 크, 이러면 벌써 다 이게 또 물도 내렸죠. 어떻게? 기도해서.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넌센스 퀴즈인데 그래도 오늘 좀 난이도를 좀 낮춰서 힌트를 좀 거의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맞추시는 분은 맞추시고 맞추지 못하시는 분은 못 맞추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누군지 이 사람은 누군지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성경 말씀까지 좀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아이고, 오답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오답.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다양한 답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정답을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인물은요, 어느 성경 말씀이 나오냐면요,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가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로 네, 시원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네,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 올려주시는 동안 이 찬양이 어떠신가요? 천관웅 목사님의 음성으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0: 처음으로 문자를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비가 온 후 지금은 맑아졌습니다 라고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 이렇게 또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우리 여수 지역도 또 그리고 순천 광양 지역도 아침까지는 비가 왔었는데 오후는 조금 네 맑은 날씨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게일락 말락한 날씨가 지금 창밖을 보니까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9396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0782님 반갑습니다. 2시 오프닝 음악이 신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서머 스페셜 기간 딱 한 달간 올려드릴 때 함께하는 시그널 음악이거든요. 함께하면서 또 오프닝 음악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우리 심령을 그렇게 힘있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2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마음 모아 봅니다. 우리 또 5016님도 오늘 아프다고 자녀가 아파서 조퇴했는데 집에 오니까 싹 나왔다고. 아이고 조퇴했는데 집에 오니까 나왔다. 야 이게 참 좋네요. 교실 밖에만 나오면 치료가 되는. 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신기하죠. 829님 2시 왔습니다. 네 아멘님께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6230님도 정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5752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1913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네 새싹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7406님도 정답이 아니네요. 힌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뭐 넌센스 퀴즈잖아요. 넌센스 퀴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만이 또 이 사람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틀렸지만 또 2시 왔으니까 또 방송 듣고 계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도 듣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친구가 소개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노트북으로 듣고 계시네요. 네. 노트북으로 앱을 통해서 또 듣고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더 정답 조금 후에 네 도전해 주시고 꼭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또 소개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네 7406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1772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찬야 함께 듣고 싶다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 5016님도 크크 감시면서 오늘 정답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 8291님께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2시 왔습니까와 함께 나른한 오후 2시 즐거운 시간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또 무더위를 싹 날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심령의 답답함을 찬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 같고요. 때에 따라 은혜의 성령의 불도 우리 심령에 마구마구 쏟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특별 코너로 특별한 순서로 앞선 소개 이어드렸던 것처럼 탈북민 목회자의 칼럼으로 우리 전남동부 지역 함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에만 특별하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동부 극동강성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스승의 권위가 있으며 나라에는 법과 질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보다 자유를 더 좋아하고 책임보다 권리를 더 앞세우며 순종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와 억압적인 지배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권위를

세우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도 달도 계절도 바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태양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바다가 경계를 넘는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면 결국 혼란과 파괴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건은 사탄의 타락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은 권위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찬송으로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시켜가는 또 우리의 답답함을 뚫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오늘도 함께합니다. 퀴즈 문제 오늘 넌센스 성경 퀴즈죠. 또 썸머 스페셜과 관련된 퀴즈 문제로 또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문제였죠.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 아 물론 다 시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은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 의미를 벗어나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 네, 넌센스 퀴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베드로. 네, 당연히 물 위를 넘어온 사람이니까 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넌센스 퀴즈의 주인공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베드로, 2번 엘리야, 다 연관이 돼 있죠. 3번 아브라함, 4번 아담. 네, 다시 한번 보기 1번. 아, 문제부터 보내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 1번 베드로, 2번 엘리야, 3번 아브라함, 4번 아담. 자, 시원하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거죠. 자,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물론 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졸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졸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 받았죠. 자,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또 불도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드려도 혹시 답을 찾는 게 어려울까요? 아, 그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힌트를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드리고 싶지만, 네, 네, 이 정도까지, 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지역에 비를 내렸다는 사람이었죠. 또 그리고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해서 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한번 이 정도 힌트 드릴게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찬양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옹기장.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축제라고 축제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7406님은 제가 선물 꼭 보내드릴게요. 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상들과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읽고 믿음은 기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성경의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으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잊지 마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믿으라, 사랑하라,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세 가지 명령 다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는 언급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했는가 하는 얘기죠. 기억하라, 사랑하라, 믿으라. 믿으라는 이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한 30회 미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잊지 마라는 한 50회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억은 정말로 중요하지요. 기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또 그 신앙으로도 실제 삶으로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백성에게 재앙이 되고 백성에게 실패가 되고 환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미를 수확한 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절기는 농경사회의 풍습을 넘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감사의 씨앗이 다시 한번 깊이 뿌려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첫째로 고난을 기억하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에게 대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질 것인가, 만나가 내려질 것인가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죠. 오늘도 내릴 것인가,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인가 늘 기대하면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파종하여 농사를 짓고 맺어진 열매를 수확하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험한 고비, 가장 위험한 전환점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절기를 기억하라. 맥주절을 기억하라. 맥주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던 삶, 척박한 땅에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을 때 그 딱딱함 또 맛없음,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급해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할 시간도 없었고 그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생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빵을 구워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항상 누룩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밥솥에 얹어서 써서 간식으로 어머니가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따뜻할 때는 그래도 먹을만 하지만 그것이 식어 굳어버리면 돌처럼 단단해서 잘못하다 이빨이 상할 정도로 딱딱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 빵을 먹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 시기에 절박하고 간절했고 다급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죽음 앞에서 갈라놓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을 덮을 때 그 가정에 곡소리가 났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왔고 이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행사들이 있지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맥주를 지키는 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보리가루를 빻아서 죽을 써서 먹던 그런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춘궁기에 먹었던 그 보리가루 죽을 이제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그 깔깔한 보리가루 죽을 먹으면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살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풍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영적으로는 위험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세계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닥칠지 무너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때가 다시 찾아와도
충격받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

0: 것들 기억하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게 되는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송이 나와야 하죠. 다음으로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기억은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성함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고 책을 읽고 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누구한테 건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신 거죠. 오늘 선교사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맡기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던 시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 읽었던 책, 뭐 은혜 속에 불렀던 찬양, 설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떠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맡기면서 애쓰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떠오르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제 나를 봐도 없어서란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이 찬양 저에게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인지 겨울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요.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련회 때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정말 제목부터가 확 도전이 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거참 어려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맡기려면 상대방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나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맡길 수 있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1대1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혼자 성경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7월, 8월은 교회에서 여러 여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더 좋죠.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휴가도 가야겠지만 교회 여름 사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익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녀왔어요. 1484번님. 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익산

선에서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1484번님, 9947번님, 개학하고 4번 교회 출석했는데 불교 신자인 와이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9947번님은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정보가 없네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학했고 어떻게 개학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에서 8845번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앱 메시지 주실 분들 극동방송 어플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앱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때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대프리카 옆에 구미 출석. 8858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막 장마철, 여름 이제 시작됐어요.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오며 가며 항상 이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다고 7361번님도 오셨고, 피디님 반칙입니다. 1102번. 이게 무슨 건가 했더니,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눈물 나는 찬양 반칙이에요 라고. 그런가요? 뭔가 옛적에 어떤 그 은혜스러웠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102번님도. 아, 그리고 7361번님, 1102번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특히 1102번님, 계약하셨어요? 6개월 방학이셨는데. 자, 한번 현재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통화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스스로 계약을 했던 간에,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한달 전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송파. 날씨는 안 좋아도 따뜻한 새끼라 들으니 마음 따뜻하다고 고맙습니다. 9625번님, 우리 김서연 권사님 잘 오셨어요. 도전 찬양에 오셨던. 자, 여러분은 혹시 이맘때쯤에 여름 아니면 겨울, 예전에 내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런 책으로 참 내가 순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썼던 글, 읽었던 책, 불렀던 찬양, 설교, 어떤 그 누군가, 추억 새록새록, 그때 순수했던 시절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신. 두란노 경비와 찬양, 예전에 테이프로 듣던 그 음원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생각하면서 불렀던 옛날 곡 같이 찬양하시죠.

옛날 음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7406번님 모태신앙 중학교 1학년 첫 겨울 수련회 때 이 찬양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 물건 배송하시면서 우리 8240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주에서 아웃리치 답사차 듣고 계시는군요. 나주까지 가셨네요. 자, 대구에서 진짜 덥고 습한데 우리 두 딸과 전쟁 중이시구나. 승리하십시오. 7343번님 감기로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방학생들 주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3475번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34번 장마철 비 한 바가지 오는 이곳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아저씨 좋네. 아저씨 좋아.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계학교 교가 노래

부탁해요라고 이렇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 성경학교 지금은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같은데 흰구름 뭉게뭉게를 알고 있고 정체가 궁금합니다. 6634번님. 자, 흰구름 뭉게뭉게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끼라 응원하러 모두 모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7406번님. 아까 소개했죠. 7406번님 소개했고.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신 1203번님. 양평 9507. 가산동 9950. 고맙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던 찬양 생각나네요. 8413번. 또 4950번님도 수련회 때 울고 웃으면서 찬양했었죠. 저희 여선교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수련회라 야외 활동 많을 거라 천연재료로 벌써 스프레이 1000개 준비하면서 경남 진해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스프레이 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큰아이 현재 29살인데 고2 되던 2월 초에 기숙사로 가던 차 안에서 극동방송에서 한 사연으로 인해 100일 작정을 명받고 처음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사연은 어느 10살 소년이 엄마 따라 특세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했다고. 크, 이거에 또 도전받고 시작하셨군요. 뜨겁게 만나고 지금 큰 아이가 29살 같이 이렇게 했었나 봐요. 6600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프리카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 또 같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할머니 여름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산 연모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전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 된다고요. 8532번님 울산에서 스스로 방학하신 분 잘 다니고 계시죠? 자, 여름성경학교 교가 갑니다.

0: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올해 8월 13일, 14일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거든요. 13일은 저기 전남 여수에서 또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13개 지사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안내방송 여러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방학 중인데요. 교회 방학 중인데 5356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 집입니다.
0: 네네. 라디오 옆에 끄셨죠?
1: 네네.
0: 자, 어느 지역이시죠?
1: 아, 여기 부천이에요.
0: 부천.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할 때 15년 쉬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연결을 못해서
1: 아, 예.
0: 제가 아끼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1: 네네.
0: 15년 지금 방학 중인 거 맞나요?
1: 아, 네. 제가 그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어요.
0: 네.
1: 다녔는데, 좀 교인들하고 이렇게 동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가.
0: 예.
1: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쉬었지요.
0: 아, 그런 이렇게.
1: 네, 동거래를
0: 하다가 보니까
1: 되는데,
0: 예, 뭔가 예, 좀 서로 아픔이 있었구나, 좀, 서로.
1: 네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동거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0: 예. 근데 15년이면 참 오래됐네요, 근데.
1: 네. 예? 좀 됐지요.
0: 아,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들려가지고 듣게 됐어요.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한 얼마나 되셨는데 들으신지는?
1: 들은지는 뭐 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요. 한 1년 조금 넘게
0: 1년 정도?
1: 들었죠.
0: 네. 이 지금 새끼라 이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1: 그 시간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요 시간에는 꼭 듣게요.
0: 아, 그래요. 용기 네. 있게 오래간만에 15년 쉬고 있다. 이렇게
1: 네.
0: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은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방학을 끝내고 용기 있게 그 교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1: 근데 다시 가야죠.
0: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1: 네. 가야죠.
0: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1: 예.
0: 거가. 네.
1: 예.
0: 이번 주부터 꼭
1: 네.
0: 다시 교회를 가서
1: 네.
0: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1: 네.
0: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5년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면 30년 돼요.
1: 네, 그럼 그러니까 누구
0: 네.
1: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지요.
0: 자, 저와 함께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1: 네.
0: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우리 5356번님. 이번
1: 네.
0: 주에 꼭 교회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미리 축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1: 예.
0: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그거는 잘
0: 잘
1: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자,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네모나요.
0: 레모나. 자, 레모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용기 있게.
1: 네.
0: 혼자 가십니까? 가면요?
1: 그냥 다니던데 그냥 혼자 용기를 내서
0: 네,
1: 가야죠.
0: 그래요. 용기 내셔서 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번 문자 주십시오. 어떤 예배셨는지.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우리 15년 방학생 꼭 교회 갈수 있기를.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흰 구름 뭉게뭉게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들 하셨네요.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옛날 여름성경학교 생각하면서 0683번님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야, 60대인데 정말 새로워요. 70년대 때 덕전 감래기회를 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개막식처럼 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두 줄, 두 줄, 총네 줄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기억이 너무 새롭다고. 뭐 그때 전봇대나 벽에 많이 써붙였대요. 여름성경학교를. 추억이 새록새록. 이야, 여름성경학교를 전봇대 붙였다. 옛날 생각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교회 오빠와 함께 수련해라. 은혜는 못 받고 마음만 두근거렸던 그 10대 소녀가 이제 나이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무리는 주님 사랑으로 해서 다행이네요. 교회 오빠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 2063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봉천동 편의점 정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름성경학교 교가 들으니까 제 귀에 매미 소리와 아이들 소리 윙윙거려요. 북치며 동네를 돌던 아이들 졸졸 따라왔다고요. 여름성경학교 간식으로 매운 닭발을 한 달아이 이고 오시던 선생님 이제 백발의 세대입니다. 0850번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울산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할머니들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낸 분들 문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셨을지, 계약했을지. 우리 7675번님이 20년 방학 도전 찬양에서 극적으로 손잡아 주셔서 계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받으시네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20년 방학 끝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극동방송 덕분입니다.
0: 이야, 그때 계셨던 곳이 전주였나요?
1: 네네.
0: 전주였고, 교회 소개도 이제 필요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통화하다가
1: 예.
0: 저희 방송 소망이기도 출연하시는 목사님 교회
1: 네,
0: 말씀을
1: 맞아요.
0: 드렸더니 제 기억이 제가 수요일 날 도전 찬양을 했는데 목요일 날그 수요예배 갔다라는 문자를 목요일 날 주셨죠.
1: 예, 그때 찬양 인도 예배할 때
0: 예.
1: 그날 드렸습니다.
0: 그니까요.
1: 예,
0: 야.
1: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한 거죠.
0: 그니까 바로 수요일에 저랑 통화하고 주일 예배를 제가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했는데 수요예배를 바로 가셨어요. 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셨나요?
1: 어제 맥주 감사 때,
0: 와, 어제도 갔고 지난주도 갔고요.
1: 지난주에 제가 일이 먼저
0: 일이
1: 잡혀 있던 게
0: 있어가지고
1: 있어서,
0: 수요예배 가시고 이제
1: 수요일에
0: 어제는 주일
1: 가고,
0: 예배 가시고.
1: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0: 네.
1: 이번 주, 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0: 예.
1: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어제부터
0: 와, 그 사모님도 이제 극동방송에
1: 나갔습니다.
0: 진행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저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0: 예.
1: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PD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20년 방학을 끝내고 첫 예배는 어떻을까 궁금하네요. 수요예배든지 어제 예배든지.
1: 굉장히 뭐 눈물 많이 흘린 예배가 됐고요.
0: 네네.
1: 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것들이 20년을 지난 거죠.
0: 네.
1: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도 너무 많이 경청하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0: 네.
1: 제가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0: 예.
1: 좋은.

0: 자, 우리 이제 마전교회 가셨잖아요.
1: 네네네.
0: 저희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1: 우리 저 추희연 목사님 뭐 너무나 훌륭하시고 제가 뭐 설교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다시 그 주님을 찾는 데 큰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강형성님. 우리 예, 새끼라의 예. 우리 극동방송의 귀한 열매 되주셔서 예,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소곱창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1: 예예. 아. 어제 그제가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저랑 같이 예. 감사의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네, 기도. 예.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 정말 계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잘했다 생각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자 축하의 선물 제가 꽃바구니 네. 선물을 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고요.
1: 네네.
0: 네. 옛날 20년 전에 아마 이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세요?
1: 네, 네네.
0: 오늘 이제 예전 추억의 찬양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네. 많이 신청하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7675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된 7살 변지인 가정 우리 0992번님도 제가 나중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8737-8212번님 또 875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퀴즈합니다. 보물 퀴즈. 내일 또 많은 방학생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부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태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 이런 제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비싼 옷뿐만 아니라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어도 품격 있게 그리고 잘 어울리게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입는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말할 때 우리는 의식주라고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우리의 의복은 먹는 것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옷을 입는 목적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입는 옷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맞게 입는 옷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왕복, 그리고 예복, 군복, 경찰복, 법관복, 법복, 그리고 체육복, 또 작업복, 그리고 또 잠잘 때 입는 잠옷 등등 자기 신분과 위치에 맞게 옷을 입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있을 때 옛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사람이 되었으니 성경은 새사람으로 합당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새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에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옛날에 입었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본래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입었던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죄인이 입는 죄수복이었습니다. 죄수복을 벗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실 죄수복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수가 되어 수감이 되는 순간 이름을 떼버리고 이제 번호로 불러집니다. 여기 이름을 떼버리고 번호로 불러진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띄어버리고 하나의 번호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인격도 자존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었고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복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옛사람이 입었던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입었던 옷은 우리 몸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옷을 입어야 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사람의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이 얼마나 누추하고 어둡고 창피한 옷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옛사람에 입었던 그런 옷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보니 옛날에 입었던 옷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옷인지를 다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입었던 옷, 이런 옷은 이제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어떤 옷들이었습니까? 오늘 골로새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일들, 옛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입었던 옷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의 옷, 입에서 나온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우리는 이런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듯 살아왔던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입었던 옷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성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알지 못하고 입었던 자랑스럽게 입었던 그 부끄러운 옷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는 우리 옛날의 옷장을 열고 옛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 우리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옷을 다 입었다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옷장을 열어보면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도 내 옷장에 이런 옷이 그대로 있었다니 그옷 가운데는 악한 옷, 더러운 옷, 어두운 옷, 누추한 옷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들을 다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와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긍휼과 자비의 옷이요 겸손과 온유의 옷이요
그리고 올해 처음에

0: 옷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옷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너무나 멋진 옷입니다.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옷입니다. 우리 인격의 옷입니다. 이 인격의 옷은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감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옷을 꼭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돈 주고 살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세상에 구해서 구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옷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옷, 그 옷이 긍휼과 자비의 옷이요, 겸손과 온유의 옷이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옷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직도 어딘가에 이런 옷이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과 같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잔치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이야말로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 재 계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는 신부의 옷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노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8장은 곡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38장은 심판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많은 나라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곡의 땅에 있는 곡입니다. 여기서 마곡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세상 권력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9절 곡의 전쟁 준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곡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3절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연합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이 대성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높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곡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마곡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마곡을 마게도냐라 불렀습니다. 요세푸스와 제롬은 수구디아라고 했습니다. 마곡의 왕 곡은 성경에서 에스겔 38장과 역대상 5장 4절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곡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곡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곡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곡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곡과 연합군의 태동기를 보여주는 서론.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가 자신들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과도 같은 전쟁 일보 직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세상 세력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면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마곡 연합군의 정체입니다. 7절에서 9절 곡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곡의 연합군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지명을 살펴보면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길리키아 북동부 지역, 두발은 소아시아로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바산은 페르시아,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북아프리카, 고멜은 게르만, 도갈만은 아르메니아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6절 전쟁의 성격입니다. 본 단락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비록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이지만 궁극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곡 연합군이 자기들이 억지로 공격을 감행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에스겔에게 미리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나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둘째, 7절에서 9절 전쟁의 분위기를 보면 이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만을 공격하는 부분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뒤엎는 전체적인 공격입니다. 특히 이 공격이 광풍과 구름으로 비유된 것은 신속한 공격과 포악한 약탈 그리고 침울한 공포 등을 나타내는 동시에 곡의 공격이 광풍과 구름처럼 거세다가 일시에 사라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전쟁의 강도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와 결과 등에 치중하면서 압달락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달락에서는 이 전쟁의 신학적인 성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본 단락에 와서는 이 전쟁의 신학적인 의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은 압달락에 이미 예고되었던 전쟁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전쟁의 구체적 상황을 알립니다. 14절에서 16절 이 전쟁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공격이 이중적인 동기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인 동기는 이스라엘의 재산들을 빼앗는 것이고 2차적인 동기는 전략상의 요충지인 중앙의 땅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의 땅은 세 대륙을 잇는 연결지점입니다. 주변의 국가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요새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을 곡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곡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잡으려는 야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0절에서 13절 전쟁의 상황으로 이 전쟁은 매우 손쉬운 전쟁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공격자의 승리가 이미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하기에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을 수탈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탐욕을 품고 전쟁을 계시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전쟁의 의미로 이전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사실적 진술에 불과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에서 9절 곡의 출현과 그 생성 과정입니다. 10절에서 16절 곡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을 다루고 난 후에 본 단락에 와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에 대한 심판 선언은 본 단락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다음 39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마곡 간의 갈등 관계를 하나님과 마곡의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곡으로 대변되는 세상 권력의 갈등에 기인하며 그 결말은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19절과 20절 심판의 외적인 수단들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21절에서 23절 심판의 내적인 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언급들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심판의 양상으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진행됩니다. 첫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며 둘째는 지진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두려워 떨고 셋째는 산과 절벽과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곡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21절에서 23절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곡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0: 그것이 심판이 매우 엄중하며 치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이 패전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는 곡 안에 자체 내란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연적인 재앙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곡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이를 시작하며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파멸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적인 힘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전정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말씀처럼 안과 밖으로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곡 연합군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외적인 침공 행위였지만 그것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11장 36절,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성도들은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체가 인간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 언제 인간의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우주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손에 쥐는 순간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환경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삶은 예배가 되고 길은 은혜로 물듭니다. 오늘 첫 곡 주 음성 외에는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서현실이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준비했고요. 조이 듀엣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이 팬노드의 찬양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반성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림에 있습니다. 행복을 소유해서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된 행복을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찾읍시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여수 성광교회 변왕섭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3장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0: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통체육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0: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뉴스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천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셨고 생업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도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또 병이 나오면 그 병 나왔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님, 이 일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보다 응답받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육하게 하는 믿음의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곧 맥추절입니다. 곡식의 낯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일곱 줄을 센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맥추절의 절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곡식의 낯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일곱 주를 계산한 뒤에 지키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날, 50번째 되는 날,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이 병행되었습니다.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바로 이어서 밀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수가 시작되면 백성들은 먼저 거둔 열매를 자신의 창고에 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첫 열매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는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 흘려 일합니다. 잡초도 뽑고 또 수확을 기다립니다. 또 새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또 새들도 쫓아내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씨앗에 생명을 심어주고 자라게 나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수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지요. 우리 시대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업을 이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했을 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응답받으면 눈물로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경험이 많아서 잘 된 것인데, 내 실력이 이 정도여서 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맥추절은 단순히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복의 크기를 계산하는

정산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은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도 은혜,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볼 수 있는 것도 은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은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혔던 순간조차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것도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칠칠절을 지킬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물의 양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받은 만큼의 감사를 원하고, 조금 받은 사람은 그 형편에 맞는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크기보다 예배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앉아 계셔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본 사건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 다 보였을 것 같아요. 헌금을 했을 때 얼마를 했는지. 가난한 자는 두 렙돈, 그 과부는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 끼 먹을 분량이죠. 빵하고 우유 하나 사 먹으면 될 분량. 사람들의 눈에는 에게 저거 내서 뭐 한다고, 차라리 내지나 말지, 생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가장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금액 때문이 아니었죠. 그 속에 담긴 그 믿음과 감사, 그리고 내 전부를 드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사과하는 것, 억지로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받아도 찝찝합니다. 또 받기 싫어하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며 드리는 감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손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물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생일에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명품 가방 선물하고 나는 뭘 받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수 하나 선물하고 이건 내 마음이야.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십자수를 떴어. 물론 정성이 더 중요하지요. 제 아이들에게도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자신의 그 통장에서 현금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현금이 최고잖아. 근데 저는 현금 안 받습니다.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 그러면 아이들은 죽을 인상을 씁니다.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하지 왜 편지를 쓰게 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편지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뭐 보니까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도 아니고 자기 자랑밖에는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가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어야 하고요. 헌신은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감사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헌신이 의무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눈보라를 뚫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몸은 다 젖었고 춥고 뭐 얼어붙을 것 같지만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따뜻함, 포근함, 안정감, 그것은 저도 아직도 잊지는 못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익숙함이 감사가 빼앗기고 또 습관은 감사를 무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감사를 회복하고 처음 은혜를 다시 붙잡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이 필요해서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해서 감사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 안 하면은 칭찬 안 하면 서운할까 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은 77절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킬 때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혼자 감사하지 말고 함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노비가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이 있고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레위인이 무슨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객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또 고아와 과부는 당시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정말 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나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함께 반드시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 혼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기 참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럼 고백이 없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뭘 줘도 감사하는 마음도 모르고 표현도 안 하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입술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나눌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집도 팔고 땅 팔고 물건들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고 음식을 나누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께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지요.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 외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고 나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절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거론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감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예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지키는 방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나의 잘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0: 또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 감사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은혜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문을 열까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름 하면 이 쉼과 휴식을 도모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름 휴가 계획을 이미 세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영이 피곤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또 좋은 걸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육체적으로 쉼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안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참된 안식이 있는데요. 올여름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쉼,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 코너들을 잠시 중단하고 은혜로운 찬양과 또 특별한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아이디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상큼하죠? 네. 썸머 스페셜 들으시면서 이런 상큼함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청량감도 찬양과 함께 또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존 코너를 잠시

쉬면서 찬양을 많이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지친 영혼이 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또 만화 이런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 형식들이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하고 또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올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네. 특별히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재미없고 지루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로 재미있게 만든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화를 준비했는데요. 성경을 만든 사람들 편입니다. 한국교회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오늘 드라마로 성경을 만든 사람들 함께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화. 복음 고려문을 통해 조선으로.

0: 아, 저기다 해. 저기가 바로 고려문이다 해. 아, 데디즈 코리아 게이트.
1: 어, 코리아 게이트. So wonderful.
2: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의 선교사 존 로스는 오랜 시간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중국어에 능통해졌다. 전도 여행 중 고려문에 들른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과 마주했다.
3: 씨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오지 못했을 겁니다.

0: 우리는 천국과 조선의 국경이다 해. 그래서 조선인 많다 해. 대부분 조선을 떠나 여기에 살고 있다 해. 어이 김서방, 오랜만이다 해. 잘 지낸다 해.
1: 아유, 이덕이야, 어떻게 밥은 먹었어?
2: 고향을 떠난 사람들답지 않게 다들 밝고 친절하구나. 그런데 어찌 제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모여 살 수밖에 없을까. 참 슬픈 일이로구나.
3: 로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밝고 친절하다. 하지만 로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든다. 왜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걸까. 로스는 이들에게 현세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는다.

0: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1: 오늘은 장터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 내가 천천히 말할게요. 조선말로 좀 통역해 주세요.
2: 알겠다 해. 해보겠다 해.
1: 나는 존 로스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만주에서 왔습니다.
3: 자, 여기로 모여보라 해. 이 사람 저 멀리 영국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 목사라 해. 진짜 좋은 소식 있으니 이리 좀 와보라 해. 이리 좀 와보라 해.
4: 저 아줌마 이름 뭐라 합니까?
5: 저 찌개난 놈은 천국 사람이고 저 다르게 생긴 놈은 누구입니까?
4: 뭐라 아줌이? 저 사람 좀 뭐?
5: 아따 저 옷깔 때가 곱다니 아줌마 이런 옷감은 어디서 납니까?
2: 어? 자꾸 만지지 말라 해. 이 사람 얘기부터 들어보라 해.
6: 하지만 장사꾼들의 관심은 복음보다 로스가 입고 있던 양복의 화려한 옷감에 쏠려 있었다. 로스는 곧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양초 한 자루와 함께 한문 성경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1: I have a great idea. 나 영국서 가져온 양초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성경도 주는 겁니다. One Bible, one candle.
4: 아줌마, 어딜 그리 휘몰차게 가십니까?
5: 저이 가면 양초를 그냥 준다니?
4: 양초? 아, 양초가 뭐입니까?
5: 양인들이 불 킬 때 쓰는 기라는디? 뭘 거둥대니? 빨랑 따라오라니?
4: 내도 갑세.
3: 아, 줄 서라 해. 아, 밀지 마라 해. 아, 사람 너무 많다 해.
4: 아, 아즈바이, 한문책은까지 가도 어차피 못 보는데 그냥 양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이거 성경 양초보다 중요하다 해.
3: 한문이라 저 사람들 가져가도 못 읽는다 해.
1: It's a different thing. This is a gospel, you know?
3: Oh my god! 미치고 발짝 뛴다 해. 여기 사람들 대부분 한문 못 읽는다 해.
1: What's the problem?
3: Many people cannot read this book.
1: Cannot read?

0: 로스 선교사는 그제야 조선 사람 대부분이 한문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들여 준비한 성경이 또다시 언어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1: 주님, 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 미셔너리? 이거 고구마다 해.
1: 괜찮아요. 나 배 안 고파요.
0: 이거 참말 귀하고 맛있는 거다 해.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김 서방이 가져왔다 해. 한번 맛이라도 보라 해.
2: 로스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며 고민한다. 그런 로스에게 중국인 조수가 고구마를 건넨다.
3: Oh, so delicious. What's this?
0: 조선말로 고구마.
3: Potato?
0: 감자 아니고 고구마다 해.
1: 고구마?
0: Yes, 고구마.
2: 조수가 억지로 입에 넣어준 고구마의 달콤함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동역자의 밝은 웃음 때문이었을까? 로스는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다.
0: 근데 할 말이 있다 해. 고향 속 가족들 지금 기다린다 해. 나 다음 달에는 만주로 꼭 돌아가야 한다 해.
3: Oh, yes, yes. I know, yes. 여기 내년 봄 되면 다시 옵시다. 그때는 꼭 조선말 선생 찾아봐요.
0: 조선말 선생?
2: 고려문을 떠나며 로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과거 중국어를 배워 한문 성경을 만든 것처럼 이제 한글을 배워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2년 후 고려문 근처의 어느 주막.
4: 줄돈도 없이 밥부터 먹는 놈이 어딨어? 응?
0: 누가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까? 내 곧 마련해서 준다 했잖소.
4: 당신 같은 비렁뱅이들 내 한둘 본 줄 알아? 말만 그냥 뻔지르라고는 외상값 달라고 하면 그냥 응? 주랭랑치고 도망치는 작자들 말이야.
0: 내 그런 사람 아유. 의지가 떠오면 다시 값을 치른다 하지 않았어?
4: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하고는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 에이그 딱 보니 푼돈 하나 없는 비렁뱅이구만.
0: 이보시라요. 내 의주상인 이응찬이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돈이 없다 하지 않았어? 아니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오? 어찌 그렇게 비정하게 그러시오?
4: 응찬인지 똥찬인지 밥값 떼어먹는 놈들 속은 다 똑같아. 어? 술에 고기까지 처먹고는 응? 뭐? 돈이 없어? 이 어디 보자. 진정 돈 한 푼 없는지 내 어? 확인할래니까. 어?
0: 아니, 이것도 오시나요? 이것도 오란 말이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의주와 만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이응차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을 실은 배가 뒤집히면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던 그는 만주 땅에서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이응찬을 존 로스의 새로운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화 복음 고려문을 통해 조선으로 출연 유춘희, 최웅, 임황건,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네,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한국교회 이야기 함께하시면서 복음이 들어오고 꽃 피운 이 땅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이 땅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매일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매트 레드먼의 음성입니다. 만 가지 이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찬양의 은혜 흠뻑 젖으셨죠? 내일도 찬양의 은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고요.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73강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정교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총감독 티콘이 소천하자 세르게이 불가코프가 러시아 정교의 실제적인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최대 목표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박해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지요. 혁명 전 1904년 러시아 인구의 77%가 되는 8,800만 명이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35년이 지난 1939년에 러시아에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만 교회가 존재하지요. 왜냐? 스탈린이 1936년에서 42년까지 대숙청을 감행해서 1000만 명 이상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독재 정권 아래 러시아 정교회가 소규모라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 발생입니다. 독일 소련의 전쟁 발생으로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민족주의의 호소에서 러시아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지요.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러시아 정교의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3년 세르기아가 러시아 정교의 총감독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소위 러시아 정교에 대한 종교 자유를 정치적 측면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 금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제한적 종교 교육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의 총감독 세르기아가 1944년에 소천하고 그 이듬해가 되는 1945년 제2차 국가교회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회의에 콘스탄티노플 총감독을 비롯해서 히랍 정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지요. 그래서 히랍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회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뒤늦게 연합국에 참전해서 승전국가가 된 소련 정부는 또다시 러시아 정교에 대하여 종교 자유를 제한을 하지요. 그래서 한동안 허락을 해주었던 18세 이하의 종교 교육을 다시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예배 자유는 인정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러시아에도 기독교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롱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많이 가졌는데 불만이고 누리고 사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의 현인이고. 그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의 책에서 풍요 속 빈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설이죠. 풍요롭잖아요. 누리고 사는데 빈곤한 삶을 산다.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케인즈 말처럼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이렇게 부유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지금 네 번째가 되게 생겼다고 해요. 와, 굉장하죠? 열 번째 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번째까지 치고 왔다는 게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대한

한 적도 없지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보세요.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보리를 수확할 때쯤이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서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현대인들은 배고플 틈이 없어요. 배고파 본적 최근에 있으세요? 그럴 기회를 배에 안 주죠. 고플 것 같으면 먹고, 심심해서 먹고, 취미상을 삼아서 먹고, 그냥 먹고. 자꾸 배가 나와요. 저도 왜 자꾸 배가 나올까요? 그래서 요즘은 비만이 문제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봐보세요. 고대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100배는 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래요. 왕들이나 왕비들이 먹었던 간식들, 뭐 먹었을까요? 곶감,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곶감. 꿀, 이런 거. 제국을 건설한 왕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 수박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제철 음식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먹잖아요. 철 따지지 않고. 오늘 에어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틉니다. 오늘 사실 안 틀어도 견딜만 하죠. 옛날 같으면 안 틀고. 그냥 요즘은 틀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들, 이조차도 세계를 정복한 왕들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힘들고 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풍요 속 빈곤한 자들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갈 때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근데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누리면서 살아도 빈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분이 우울하고 좋은 옷을 입고 누리고 살아도 불평인 거죠. 이것저것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할까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돼요? 무엇을 더 누려야 될까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까요? 집을 황금으로 도배하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가진다고, 더 누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감사할까요? 물론 천국에 불평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족구가 있어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그래서 이여름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세요. 지금 하는 일. 그 일도 곧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아세요? 있을 때 잘해. 제가 알면 좀 해주고 싶은데. 제목만 알아. 있을 때 잘해. 지금.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배워야 될 것 많죠. 그러나 꼭 배워야 될 것,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인기 있는 학과, 무슨 과일까요? 무슨 과? 모르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의학과, 의학과이잖아요. 요즘 뭐 강남에 뭐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 가려고 뭐 의학과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명문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코넬, 시카고 대학교에는요, 학부에 의학과가 없습니다. 존스 파킨스 대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파킨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이분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곳에도 역시 학부에는 의학과가 없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굉장한 의과대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문대학원에 있습니다. 왜 학부에는 의학과를 두지 않고 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가? 의사는 과학자지만 동시에 인간을 다루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병을 가지고 오지만 병만 가지고 온게 아니에요.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내가 어떻게 될까? 뭐큰 병을 가지면 그런 생각이 내가 어떻게 되지? 또 가족에 대한 불안. 내가 이렇게 되면 내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가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큰 질병을 하면 안 하던 질문들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더 손해지지? 이런 생각하는데, 인생의 종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안 하던 질문들을 해요. 인생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들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단지 병만 가지고 오는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단지 병만 고치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 그래서 학부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먼저 갖춰서 그런 사람 되라고 학부에는 그런 의학과나 의학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여름 교수가 말한 것을 한번 똑같이 살펴보세요. 많이 배웠어요. 박사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문 지식은 있는데 항상 우울하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만족을 못하면 이 사람 공부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를 집에서 하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평하고 인상 써보세요. 지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짜증나 보세요. 전염됩니다. 교회는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감사도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왜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고대 사람들 대다수 굶주렸어요. 대다수.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저장했던 거다 떨어지잖아요. 고대에는요, 저장하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장절 있잖아요. 큰 절기입니다. 저장 잘해야 돼요. 중간에 썩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서 먹잖아요. 그런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점점. 우리나라 상 보면은 보리가 익어갈쯤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 보고 바닥에, 곡식이 바닥에 차오면 얼마나 부모가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주리고,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그러다 죽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가난의 경험은 이거예요. 닭 한 마리 잡았는데, 죽어 엄청 써가지고,

고기 조금 먹고 그 죽었다고 유쯤 나눠줘. 제가 경험한 가난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경험한 가난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곡식이 보리가 익어갈 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거 익어야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간절히 익기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뒀어요. 그러면 그 곡식이 천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금같이 얻은 첫 곡식, 처음 익은 것을 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냐고.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나?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온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 주신 거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있으면 제가 오늘 차 한잔 살게요. 차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제가 목사니까 많이 보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도 안락사라고 안 되지. 하여튼 그 선택을 못 해요. 종교적인 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죠. 생명에 대한 걸 내가 선택해 못 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는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 손잡고 찬성 목사님 이대로 가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계속 누워있어 보세요. 주사 맞으면서. 그, 맞추지만, 통증 있자 이런 건 맞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영원히 인간에게는 없을 거예요. 생명에 대한 번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씨앗도. 태양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거죠. 식물 자라기 위해서 물도 필요합니다. 역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것입니까? 그건 어디까지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지. 진짜 우리 거 맞아요? 맞냐고요? 우리 거 아닙니다. 땅에 대한 주권도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셔서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거냐고. 내 건 맞아요? 요한복음 3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심으면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또 주셔서 내 손에 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어도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익은 열매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냐고요? 나 먹기 살기도 바쁘고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의식,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 감사의식이 없으면 역시 못 받쳐요. 첫 것인데, 그렇게 기다린 건데, 이건 먹어야 지금 살잖아요. 어떻게 받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감사의식.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하나님이 꼭 추수할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래서 감사주의는 나눔의 절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땅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뭐 남자 아니고 장남 아니면 땅 많이 물려받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꽤 사셨는데 그 땅 누구 태반 줬을까요? 네. 장남 가문 그리 이어가잖아요. 딸들은 거의 안 주고. 요즘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누지 딸들 역시 잘 안 줄걸요. 땅 없는 사람들, 수확철이 되지만 거둘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탁해요. 그들 기억하라고, 나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채운 데서 아니어요. 첫 것을 바친다는 것은 나머지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맞아요. 수고했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이라 그래요. 내 품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러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악착같이 지죠. 형제하고도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너무나 인색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주셨다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해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봐보세요.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해요. 막 달라고. 무슨 막 달라 말이 합니까? 이미 주셨는데도 막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에는 욕심이 잔뜩 들어있어요. 주서도 나누지도 않고 감사도 모르면서 무슨 욕심껏 그렇게 구합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요. 맡겨놓은. 그리고 안 주면 왜 그러냐 그래요. 감사도 없고 은혜의식도 없고 이웃에 대한 베품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입니까? 무슨 염치냐고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도 이미 줬는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고 감사도 모르면 친구를 할지라도 절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 상종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너무 염치 없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믿냐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 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 다음 절 10절을 봐보세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그 앞에 9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앞에 상황과 다 연결이 됐는데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이 말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그래요. 물론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지만 인간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래요. 내가 도와줄 때 감사하면 나도 마음이 좋아요. 고마워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요.

0: 근데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너가 감사하면,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 더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주신 거 있으면 너무 악착같이 손에 쥐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려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전에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혹은 무엇을 외면하며 사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의 부유함보다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타인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스스로 걸어와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자입니다. 인생의 주도권도 이동의 자유도 잃은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품으시고 이름 없는 자를 부르시며 울고 있는 자를 안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이름 없는 부자는 죽음 뒤에도 여전히 이름이 없고 땅에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을 거지가 영원 속에서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렸고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땅에서는 나사로가 버려진 자 같았지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맞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입술로는 조상이라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나그네와 약자를 환대하며 살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문 앞에 놓인 한 사람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죠. 부자는 나사로를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의 창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식탁을 풍성히 차렸지만 자기 문 앞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면 타인의 가난 앞에서도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빈곤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빈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문 앞에 결핍과 상실로 주저앉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문 앞에는 지금 어떤 나사로가 있을까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부자가 받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통로도 이웃사랑의 도구도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고난이 그 자체에 구원의 공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모든 지탱할 힘이 사라진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식탁으로 들이셨습니다. 빈손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자기 손이 가득 차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자는 은혜를 원하지 않고 자기 빈곤을 아는 자는 자비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죽음 후에야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땅에서는 문 하나만 열면 나사로에게 닿을 수 있었지만 시간 속에서 닫아걸었던 작은 문 하나가 영혼 속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개를 미루고 지금 사랑을 미루고 지금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의 미룸이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 셋.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여보면 다른 방송을

0: 하나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2: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대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의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0: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0: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울프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1: 제82편 아삽의 시.
0: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1: 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0: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0: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나 오늘 첫 곡은 손재석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새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찬양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시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님의 찬양 앞서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팀 로고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너 두려워 말라.

네,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시편 42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강중현님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겠죠. 크고 단단한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유얼사이드가 찬양하는 이삭의 축복 흥겹게 들으셨고요. 아발론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송 들으신 후에 김상훈의 고물심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8918번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어머니 댁에 농사일 돕고 허리 펼 틈 없이 일하고 해질녘쯤에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옆에서 잠깐 돕는데도 힘들더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8845번님께서는 지선 전도사님, 저는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랑과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운동하니 힘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 분 더 나눌까요? 6114번님께서 이곳저곳 대학병원 휴진 중에도 자리 지켜 아픈 우리 암 환자 돌봐주시는 김재룡 교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정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더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신청하신 찬양들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91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 샵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8932번님께서 샬롬, 오늘도 덤프차 낮 운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로 파쇄 아스콘 폐기물 운반하려 대기 중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간 운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83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딸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오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맘의 주여 소망대 소서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들,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명식이 찬양하는 믿는 자 모두 샬롬,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이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케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 기초를 쌓았고 결국 영국의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곳, 그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이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새가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새끼 새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지 싶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버플로우의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척도 해보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닐까? 그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장 든든한 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6주 동안 함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은 9가지 맛이 날 뿐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찬미 민유경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희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만큼 더 사랑하세요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별기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썸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레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텐트 메이커즈의 주님 하늘 문을 열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즈엠의 발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프 롤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긴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란의 달리다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배우고 뭐 본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선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보더라도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5723 성도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북방방송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잘 전해지기를,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7074 성도님도요, 북한에서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18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 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1: 했던 거죠.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0: 네.
1: 대학 뺏어서 김매해야 되고
0: 그렇죠.
1: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0: 그렇죠.
1: 노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0: 네.
1: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1: 네.
0: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아, 교과서에서. 네. 그게 90년대, 200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아, 그럼요. 오.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네.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요? 2012년.
0: 그러니까.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0: 와.
1: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0: 아.
1: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쑥거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아,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0: 오.
1: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이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0: 네.
1: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0: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
1: 아,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0: 야.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1: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0: 네.
1: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0: 많이 보셨네요.
1: 엄청 봤습니다. 진짜 혁명적으로 봤어요.
0: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1: 네.
0: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1: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0: 네.
1: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0: 네.
1: 철통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1: 엄청납니다.
0: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1: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0: 그렇죠.
1: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0: 아, 그렇죠.
1: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아,
0: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1: 네.
0: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1: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0: 아.
1: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0: 오.
1: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0: 그렇죠.
1: 하지 않을까요?
0: 네.
1: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랑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0: 네.
1: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0: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1: 아.
0: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론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 기관의 통신 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심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커즈원 입법위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과 권익보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교권 회복 서사를 담고 있어 교사의 훈육권과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교사들은 과도한 민원과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대만 교육부는 관련 청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원에서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덱스터리티의 로봇 매크는 다리와 얼굴을 없애고 팔 구조를 확장한 형태로 시간당 최대 400개의 상자를 처리하는 등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슈퍼 휴머노이드로 부르며 인간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 구조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전통적 휴머노이드 대신 목적에 맞게 신체를 변형한 탈인간화 로봇이 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로봇도 바퀴형 하체나 확장된 손 구조 등 작업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고집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기능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역사문화연구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최근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극우가 아마테라스 신화 등 고대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신화를 끌어와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호사카 소장은 이러한 경향이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신도 체제와 결합하면서 강화됐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평화 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화통화 내용이 단속의 단서가 되면서 장사꾼과 송금 중개인 등이 연쇄적으로 조사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내용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화는 이제 시한폭탄이라며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사와 송금 등 생계활동에서는 전화가 필수 수단인 만큼 완전한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SIM카드 교체 등 우회 방식도 단속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생원은 당초 노인과 무이탁 주민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로 소개됐지만 운영 자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뒤 최근에는 방랑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임시로 수용한 뒤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양생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머물며 15세 이상은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어린 아동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설은 외진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복지기관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호보다 노동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의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 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장관 혈관이 수축하고 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설사, 기능성 소화 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 위염 환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음식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초를 활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균형 잡힌 식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여름철 장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입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의미하고 여행 지급은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946만 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약세와 항공편 정상화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경제지 등에 따르면 안제이 그지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K2 전차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와벤디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6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물량을 활용해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산 생산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생산 공동개발 모델이 향후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지 협력 생산 구조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평안남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청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품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에서 기쁨을, 온전한 또 참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당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우리 북녘회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운동 삼아 산을 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마루가 나올 때만큼 우리 주변 전경을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또 고개마루가 나타나고요. 이전의 고개마루보다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길목 가운데 걷고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첫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담대히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말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그 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이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케스트라 연주 찬송 이어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화요일의 순서 북한에서 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안부를 묻는, 그렇게 교제하는 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이 약 5년쯤. 이사 온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뭐 사계절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지셨겠어요.
0: 네.
1: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0: 네, 너무 더워요.
1: 네, 어떻게 북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땐 좀 어떠세요?
0: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더웠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뭔가 북한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느낌이 나요.
1: 습한 거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0: 맞아요. 너무 습합니다.
1: 그래도 여기는 어딜 가도 에어컨이 계속 있잖아요.
0: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이제
1: 네.
0: 뭐 북한도 덥고 한국도 덥긴 하지만 북한은 그냥 이제 선풍기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름을 견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습한 거는 선풍기로 사실 여름에 이제 한창 그 막 7월, 8월 달에 막 장마철이고 엄청 습하고 이제
1: 맞아요.
0: 기온도 높고 한데 그건 이제 선풍기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 근데 북에서는 그 짧은 옷들도 잘 못 입지 않아요?
0: 맞아요. 여름에도 무조건 바지 긴 남자
1: 남자도
0: 네네 남자들은 무조건 긴 바지에 뭐 셔츠 같은 거를 입고 다녀야 하거든요.
1: 긴 셔츠요? 반팔 셔츠?
0: 그거는 반팔 셔츠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셔츠가 원래 좀 답답하잖아요.
1: 네.
0: 그 막 단추도 목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불편하긴 합니다. 여름이 진짜 좀 끔찍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팁들, 본인만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0: 아 네네네.
1: 북한에서 어떻게 나셨어요?
0: 아 저는 그냥 제 몸이 그 여름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다.
0: 네. 그냥 견디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0: 네.
1: 여기서도 지금 다 경험하시고 북에서도 경험을
0: 네네네.
1: 하신 거잖아요.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셨어요?
0: 저희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둘 다?
0: 아, 둘 다. 저는 겨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그 꽃당 이제 자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1: 네.
0: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발 얼고 뭐 손 얼고 귀 얼고 코 얼고 하면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상 이제 이미

0: 부위에 뭐 발이든지 손이든지 동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1: 동상 걸린 적 있으세요?
0: 저 있죠. 저 손에 동상이 와서 그 손이 이제 새빨갛게 이제 붓거든요, 동상이 오면.
1: 아,
0: 네,
1: 진짜요?
0: 처음에 이렇게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좀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면서
1: 어?
0: 그 퉁퉁 붓는 게 터지면서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진 같은 게
1: 네.
0: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엄청 막 갈라 터질 때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1: 지금은 근데 흉도 안 찢으신 거예요? 너무 손이.
0: 아, 네. 그게 뭐 그때 또 겨울에 그렇게 동상 생겼다가 또뭐 여름 되면 없어지고 뭐또 겨울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고향이 평안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네.
1: 추억 속의 평안도는 어떤 모습일지, 왜냐면 평안도가 또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대부분 그 함경도나 양강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모습이에요?
0: 평안도는 그냥 약간 평평한 느낌?
1: 말 그대로?
0: 네, 말 그대로 함경북도 쪽이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많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대신 평평하긴 한데 거기 너무 평평해요. 벌이 많거든요, 이제 황해도 쪽에는
1: 네.
0: 곡창지대여서. 평안도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평안한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1: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잘 지었네요.
0: 네.
1: 그러면은 그 벌판 같은 데에 평안한 평안도 땅을
0: 네네.
1: 어쨌든 5년 전쯤에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남북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5년 전 정도면은 아마 1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0: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북한 정권의 그 행태, 뭐 어떤 짓을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신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랑 이제 믿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도우는 서우면서 살수 없다는 이제 반발감? 그런 게좀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정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야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니
0: 네.
1: 부위부에게 이렇게 되느니 한국행을 결정하겠다.
0: 네, 그냥 조용히.
1: 근데 그렇게 실상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그 창구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0: 네.
1: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견을 잠깐 표현했다고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주로 접하셨어요?
0: 아까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뭐 인터뷰 탈북민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정권의 뭐 김정남 암살 사건 혹시 뭐 이런
1: 그쵸.
0: 네네 맞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자기 친형도 죽이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1: 네.
0: 자기 그 뭔가 친일 가족을 뭔가 서슴없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뭐 자기 국민들 같은 거는 더
1: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0: 네,
1: 느끼지
0: 약간, 네, 무게감을
1: 못하겠다.
0: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근데 처음에 그렇게 접했을 때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쵸. 당연히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탈북민들이 하는 뭐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이 그냥 이제, 아, 이게 우리 그 정권을
1: 네.
0: 우리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마인드로 우리 조국을 헐뜯으려는 무슨 모략이거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1: 네.
0: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고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북한에 세뇌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고 뭔가 다 맞는 소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1: 정황상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흐름에서 뭔가

0: 갈려나간 종이처럼 비어져 있던 네. 것들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쵸. 또 느껴졌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까지 건너오는데도 네. 브로커를 접촉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아니면 지인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1: 네.
0: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1: 네,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별로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빨리 온 편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0: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지인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기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1: 네네.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떠날 때 이미 강호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다 알고는 알고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신념 같은 걸 굽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설령 북한 정권에 다시 잡힌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 가는 길좀 웃으며 가자. 그래서는 그 탈출할 때도 마치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막 터지게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
0: 어머.
1: 하면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0: 와, 아니, 엄청 용맹하게 떠나셨.
1: 근데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떠났습니다.
0: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지인 통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1: 네.
0: 그런 종교기관이 있고, 그 교회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1: 네.
0: 아니면은 외부 뭐 NGO 같이 돕는 기관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1: 네네.
0: 약간 후자로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는 접하지 못하긴 했어요.
0: 왜냐하면 교회 통해서 오시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1: 맞아.
0: 많은데, 우리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와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여정들을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이사 온지 5년 차,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김준우 형제의 은혜 이야기와도 같이 지금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후기

0: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한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UN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0: 2021년이요?
1: 네.
0: 얼마 안 됐어요.
1: 5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1: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0: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1: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혀가지고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0: 20대 때 나오신 거죠?
1: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0: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1: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집 건설.
0: 그래서 건설.
1: 뭐,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1: 아, 저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0: 네. 네.
1: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국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0: 네.
1: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제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네. 10계명, 10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0: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1: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저를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에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에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0: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으세요?
1: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0: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이집트에 대한
1: 네.
0: 이야기구나.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머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아,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1: 있어도.
0: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시리즈로
1: 아,
0: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외국 명작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1: 분위기처럼.
0: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잘
1: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내용들을.
0: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뭔가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리는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1: 네.
0: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0: 예,
1: 못
0: 주파수를 못
1: 잡게,
0: 잡게,
1: 네.
0: 빈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예,
1: 직접.
0: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1: 한국이 나와서.
0: KBS는 알아요. 한국 방송이라고. 왜냐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 방송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1: 네. 교류한 게 많았죠.
0: 네,
1: KBS랑
0: 맞아요.
1: 북한이랑.
0: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예, 네,
1: 이렇게.
0: 돌리게 되는데, 국동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나와요.
1: 네.
0: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그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나,
0: 웅장하게
1: 네.
0: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목성도 와 크고
1: 오.
0: 예.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0: 아,
1: 않으셨어요?
0: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안 해주는데, 왜
1: 네.
0: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0: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더네요?

0: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1: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0: 아,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1: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에게요.
1: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었고,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 뭐,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0: 네.
1: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0: 선생님이 그런
1: 네,
0: 말씀하셨다고요?
1: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0: 그게 2010년대.
1: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0: 네.
1: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0: 네.
1: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0: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1: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0: 시골 학교였어요?
1: 네.
0: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수,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 열두 제자까지 알고.
1: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0: 네.
1: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0: 26가지까지 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1: 그 선생님이
0: 선생님이셨네요.
1: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진로에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0: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부자 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에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에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국도는 한때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와 목포가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 여수, 포항, 제주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2도, 신의주 21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대전이 31도, 서울과 목포가 30도, 춘천과 여수가 2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8도, 강계와 해산이 27도, 평양이 26도, 신의주와 함흥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3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 무성한 녹음 너머로 9월의 황금 들판을 보는 것이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여기저기 비에 무너진 농지를 수축하며 벌써 가을 씨앗을 준비합니다. 여름비와 싸우며 온몸을 흠뻑 적셔도 오늘을 성실하게 일구어내며 다가올 황금 계절에 추수를 꿈꾸는 자의 가을은 분명 기쁨의 단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여 계획되어 있는 영혼의 추수가 간절하다면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7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시편 111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각 절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 연, 이게 두 단락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세 구절씩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래서 총 히브리시의 이 줄이 몇 개가 돼 있냐면 22개의 줄,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이제 22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끝까지 자인까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한 26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22개의 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연의 배치의 맨 앞에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시편의 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절에 할렐루야, 요거는 빼고요. 할렐루야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할 때부터 이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요게 이제 일종의 비와 같은 알렙, 베트, 베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크다부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멜로에서 2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이제

10절까지 총 22개의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시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고도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연, 단어, 행간들을 잘 배치해서 지은 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알파벳 시라고도 하고, 아크로스틱 쌈이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쓰인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1편을 보면 모두 이제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번역을 한 걸 보면 1절은 이제 할렐루야 요 시작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두 줄씩 이렇게 조금씩 돼 있는데 9절, 10절은 다 세 줄, 네 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이게 10절을 통해서 총 22개의 알파벳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112편도 보시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10절까지 있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동일한 형식의 이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벳시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나 다라 시가 이렇게 되면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가 그럼 가자 나 나는 여호와께로 다 함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이 찬양은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알렛부터 알파벳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이제 시편 111편 그리고 112편입니다. 자, 이게 110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붙들기 때문에 이런 아크로스틱 시를 통해서 아크로스틱 이 삶, 알파벳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을 보더라도 시작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게 시편 110편 111편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15편은 18절이 할렐루야. 116편도 19절 끝에가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가 할렐루야. 그죠? 예. 그래서 요 계속되는 이 할렐루야들이 등장을 하는 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 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럼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중심을 굽히지 않는 이들, 올곧은 이들 이걸 이제 정직한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말, 이 말은 신명기에 6장 4절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마음을 다하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심장으로 이런 뜻이에요.

심장으로.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심장으로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 대신에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경외하는 이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회중 가운데서 왔다라는 건이 상황이 예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찬송을 딱 봤더니 어떤 찬송은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이고, 5절을 언제 다 부르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채롭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찬양 가사로 따지면 시편 110편은 모두 10절까지 있는 찬양이고요. 10절. 시편 중에 제일 긴 거는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언제 다 부르나. 그렇게 다채롭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절 정도가 제일 긴 찬양인데요. 중국말 찬양 중에 보니까 20절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20절을 언제 다 부르나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이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가사에 내 혼신의 이전 존재를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집니다.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부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과 곡조와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입술에 맴돌게 되죠. 사실 이게 되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자, 그럼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행하여 하시는 일들. 110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열방의 원수들을 복속시키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언약을 위하여 신실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이 흔들리지 않고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크다는 겁니다. 태양을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날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달이 떠오르게 하시죠. 근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여건을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자, 여기 기린다, 데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찾는다, 탐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자비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헤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과 감사가, 은혜가 확 넘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얼 헤아리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아릴수록 가득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이, 3절에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요. 정말 위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세상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자,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생긴 기적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다윗의 이 전성기 때 보면 양식을 가져오고 온갖 귀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더라는 거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자, 행하신 바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 삶에 발견하고 기억하고 기린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묵상할 때, 묵상하며 이제 결론으로 다가오는데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꼼수와 지혜를 구별해야 됩니다. 꼼수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근본이 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각이 없으면 미련하다고 그러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가장 미련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0: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꼼수를 생각하는데, 꼼수가 아니라 힘들어도 주 앞에 올곧게 끝까지 이 길을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원교회 양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벽한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껏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반열에 순전히 값없는 은혜로 들어온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과실을 맺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아침, 그분 진실과 정의의 손이 이 나라에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성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7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결단합니다. 주변에 나의 감정들이 선하고 기쁘게 흘러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이니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울은 우리의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유난히 부족한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조금만 더 날씬했다면, 조금만 더 젊었다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보정을 거쳐야만 마음 놓고 올릴 수 있고 SNS는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존감을 흔들고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결점을 찾아내는 심리를 우리는 신체 변형 장애라고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입은 한 번만 고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곳을 성형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얼굴은 달라져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평생 외모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담당하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담하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누구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늘 비교당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비교의 대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매 간에도 동생은 예쁘고 언니는 못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곁에 있을 때보다 비교당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했고 기대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도 그녀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외모를, 누군가는 학벌을, 또 누군가는 직장과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레아의 인생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놀랍게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야곱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던 그녀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인생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0: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지만 평생 눈물을 흘렸던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레아의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레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거울은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더 예뻐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비교는 감사로, 열등감은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로 바뀌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늘 옳은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얽매고 있는 근심 걱정이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별 치료를 다 하려고 다니지만 실상 진정한 치료는 예수 이름으로만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치료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힐링받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치료의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할 결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는 한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았지만 유대인으로 의심했던 독일군 장교는 스트루델이라는 디저트를 시켜서 권합니다. 스트루델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조리한 음식으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스트루델을 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망설일 정도로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납득이 됐던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 여부를 통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

변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조이풀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목마른 내 영혼 테너 이다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의 오늘날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담아서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또 맥추절을 말씀하셨고 수장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은 출애굽기 23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주신 말씀이라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사회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과 농경을 동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에서도 아비벌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6월

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사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죽음이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갈 이유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유교병은 누룩을 넣으니까 빵이 비교적 맛있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절기는 이래 동안 지켰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자, 일곱 주를 센다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일곱 주를 세는 걸까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씩 7주를 세는 겁니다. 일곱일을 일곱 주를 세게 되는 거죠.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입니다.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추수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음껏, 초태생, 처음 난 자, 굉장히 귀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를 추수하는 첫날부터 7일을 7주 동안 하면 4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칠칠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10절을 그런 관점에서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49일이 지나고 나면 밀을 추수하는 또 다른 추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날들을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처음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다시 밀을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 이것이 맥추절 내 성경이 주시는 의미였습니다. 구약에서는 77절에 유월절이 지나고 77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출애굽기 16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비상식량들이 있었습니다. 비상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사건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떡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구약 절기로 말하면 77절에 주셨습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7절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거죠. 자, 50일을 한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소도의 열순, 그래서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다라빵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에서 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셨습니다. 권능의 영이셨습니다. 능력의 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부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대 절개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의미, 신약적인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추수를 하는 맥추절을 시간을 조금 늘려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 더 붙이면 우리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지나간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6개월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마침표도 되지만 쉼표도 되는 거죠. 쉼표를 찍으면서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속에서는 미래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오늘날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장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새롭게 그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 집을 짓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광야 시절에 우리는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와 살다가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의 오늘날의 의미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오지만 영원한 천국의 집을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추에 저장할 장인 거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간에 추수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로 태워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1년의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내 삶에 추수 때가 옵니다. 내 삶에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알곡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추수할 때 심판 때에 영원한 곡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일주일씩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면 상대방에게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다 맞춥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온 거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상대방한테 맞추다가 이제 우리 아기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맞춰야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삶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아기를 의식해야 될까요? 의식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뭐. 알아서 젖 먹고 그냥 알아서 뭐 스스로 목욕하고 알아서 뭐 잘 커가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빠들이 회사에 가서도 자식을 까먹지요. 의식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의미도 아내를 위해서도 있지만 아들, 딸, 자식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이 하루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6개월 동안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또 앞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반기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맥추절은 받은 복을 섬기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3대 절기는 연결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11절 시작하면서 너입니다. 먼저 내가 유월절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게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든 디아스포라로 해외에서 살든 어떤 사람들은 단독집에서 살 때도 있고 아파트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어떤 경우에는 거실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엄마 아빠 왜 각자 이렇게 좋은 침대도 있고 좋은 방도 있는데 불편하게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단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초막에서 살았단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선진들을 인도해 주셨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도 함께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단다. 일주일 동안 이 절기 속에서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경험되고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귀한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고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복을 세워볼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복을 나누었지만 대가를,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에게 받은 복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고 정치적인 약자입니다. 경제적인 빈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복을 나누라, 그들에게 복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은 복은 세 가지, 제가 니을 님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3대 님으로 연결되어야 더 가치가 있고 풍성해지는 거죠. 3대 님,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누림이고 두 번째는 풀림이고 세 번째는 살림이었습니다. 먼저는 누림이죠. 누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이죠. 중간에 전도서 5장 19절에서 누림의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 세어보며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누림의 은혜인 거죠. 누림의 복입니다.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부모님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수고와 땀, 그 축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림입니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약도 누림의 복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누림의 복은 두 번째 풀림과 살림으로 다리 놓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림이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풀림이 되는 거죠.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신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관계성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묶여있다 보면 자꾸 갇히게 되는 거죠. 마음도 갇히게 되고 인간관계도 갇히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우물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준 게 아니고요, 자꾸 묶이다 보면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환경의 감옥 속에 누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들어가서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의 이름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풀림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꾸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묶어버리는 거죠. 안 되게 묶고 또 묶고 또 묶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계속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림은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풀어주는 풀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림은 풀림과 마지막으로는 살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물과 피를 섬기고 나누셨고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누림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풀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림이셨습니다. 77절에, 초실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십계명 돌판과 말씀을 받았지만 장차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77절을 보내면서 이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영,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림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줄 때 풀림은 살림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유월절이 부활절인 거죠.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77절입니다. 6개월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심에 대한 감사한 거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천국을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이 축복이 우리가 통도가 되어 누리면서도 나누고 풀림을 통해서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며 즐거워함이 더 가득해지는 우리가 천재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받은 복을 나누는 그곳에 풍성함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0: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있사오니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온전한 질서 속에 건강한 가정으로, 영적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한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불쌍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그리 유쾌하진 않으실 거예요. 왠지 내가 약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불쌍하다란 이 의미에는 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다란 뜻인데요. 단순하게 우리를 처량하게 보는 동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으셨고요. 대신 주님께 찾아온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의 일생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처지를 딱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던져주십니다. 그 강력한 용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 입은 자녀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 채우실 빈 그릇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순간 오늘 하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을 향해 저는 다가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순서를 좀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 천하에 가장 확실하게 시각화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잔잔한 평안이 찾아온대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 순간,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연 그 순간 이미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저는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 저도 오늘도 저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아침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일상 속에 먼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셔서도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 고난 중인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재희님도 그렇게 유튜브 댓글에 고백하고 계시고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허복수님 고백하셨고요. 김명수님도 주님, 어린 아이 같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경화님도, 이주환님도, 김화웅님도 주님,

비가 와도 좋습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히야스토리님도 정덕희님도 최번스와이님도 힘든 삶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잘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보이는 라디오, 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프닝 말씀 먼저 공유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또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짱짱 성경 암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오늘 말씀도 좀 짧게 그러나 아주 마음속에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응원해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함께 보면서 찬양 불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한 곡 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고요.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극동 종왕
1: 짱짱 종왕
0: 좋습니다.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자, 우리 한 주간 이 화요일에 정말 극동 방송 짱짱 성경 암송 너무너무 좋아 불어요.
1: 여러분 좋아.
0: 네.
1: 네, 여러분 짱짱 성경 암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시간 야. 기대가 되시죠?
0: 어, 이거 네. 이제 우리 뭐 PD가 불렀다고요?
1: 네.
0: 극동 좋아. 네. 네.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영화에서 뭐 패러디했다고?
1: 이걸 만들고 나서 예. 송 PD님께 들려드렸는데 반응이 모르시는 반응이더라고요. 네.
0: 네. 여러분 이제 모르신 분이 거의 태반이고 이거 왜
1: 아시죠?
0: 왜 이렇게 부르지?
1: 댓글로 예.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0: 네, 지금 뭐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 네. 그런 장면이 있대요.
1: 있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PD들이 있어서 극동방송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1: 희망이 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7시 네. 25분이고요. 오늘 맞습니다. 생방송 좋은 좋아.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진행할 텐데요. 예정 PD님 오늘 네. 참 이 말씀 암송의 시간 많은 분들 생방송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도 요즘 성경 암송을 조금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참여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좀 말씀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하는 방법이 이 성경 암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오늘도 한 구절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이 아침에요. 자, 우리들의 선생님과 함께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조금 멘트를 저희가 조금씩 좀 짧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편성 국장님께서 계속 또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더 찬양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텐데요.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냈고요. 또 요즘 휴가 시즌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항상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0: 예. 좋아요. 사모님. 오늘 자 말씀 저희가 이제 암송할 텐데 좀 우리 아침 일상이 바쁘고 또 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좀 정말 이 말씀 암송을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좀 오셔서 암송을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사실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0: 예.
2: 외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에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셔서 따라만 하셔도 우리 이미 극동방송 방송과정 여러분들은 다 증명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소리로 선포만 하시면 어느 순간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0: 좋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할 텐데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야, 좋아요. MHK6490님 극동 좋아 개사가 최고인데요. 또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1: 네.
0: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배종주님 77혜진77님 윤원라님 좋은 아침 짱짱 성경 암송 참 좋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님 해피선경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숙희님도 반갑습니다 사모님 하셨는데요. 사모님 오늘 성경 암송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읊조려 볼게요.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0: 아, 오늘 이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가슴을 열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말씀 암송해 보자고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2: 네, 구호 힘차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두 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연이어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여호와 우리

0: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입니다. 뭐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세 번 해보세요. 시작.
2: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4: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소절로 넘어가 볼게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5: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6: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2: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7: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2: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 자,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오늘 사모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김명수님 원용고님, 이찬숙, 도담도담, 이봉진, 바게트, 김정란, 이미연님도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세 번입니다. 시작!
2: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4: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5: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6: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7: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0: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와, 박수! 와. 야, 이게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라 그런지 더 좀 쉽게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1: 네.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시면서 푸른 바다도 만나시고 울창한 숲도 걸으시고 또 높은 산도 오르시면서 저절로 우리가 자연에 와, 너무 아름답다고 반응하는 시간들을 만나실 텐데요.
0: 예.
1: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풍경에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풍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번 휴가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마다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번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는 그런 휴가 기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이제 벌써 휴가 기간이네.
18: 그러니까요. 지금 한창입니다. 네, 성숙입니다.
0: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쉬세요. 푹 쉬세요. 근데 하나님을 쉬지 마세요.
18: 그 멘트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0: 극동방송 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또 찬양과 함께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이 1절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죠. 이 찬양 함께하면서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1: 네,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2: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4: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0: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 감사합니다.
1: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예정 PD님,
18: 네?
0: 오늘 저희가 따라하신 분들 또 외우신 분들 참여할 수

0: 있는데요. 오늘 따라하신 분 다섯 분을 선정해서
1: 우와.
0: 또 통닭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1: 여러분 선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0: 그렇죠.
1: 누르시고 댓글로 꼭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고요.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따라했어요 또 외웠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0: 그렇죠.
1: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저도 지금 한 분 선정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디 스쿨까지만 보여요. 스쿨전 4171님 맞죠?
1: 네.
0: 스쿨재은이라고 네. 해야 되겠다. 그렇죠? 스쿨재은님 4171님 온 백성이 주의 은혜를 안 입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높이나이다. 크, 이렇게
1: 아멘.
0: 귀한 글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추첨했습니다. 제가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이정 PD님도 한번
1: 네.
0: 추첨해 주시겠습니까?
1: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밑에 신통방통이라는
0: 아이디 신통방통
1: 이건 놓치기가 어려운데요. 좀 상당히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뻥뻥 뚫렸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통방통 네. 님께도 여기가 천국일세라고 하셨네요. 제가 응원의 통닭 상품권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오시고요. 외울 수 있겠다 한 분이 있으세요. 샵 1069번으로 나 외울 수 있다, 외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외웠어요라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후에요. 잠시 후에 외울 수 있겠다 그분 만나보겠습니다.

0: 아멘이에요.
1: 아멘.
0: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참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0: 예.
1: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 찬양하는 그런 하루 보냈으면
0: 좋아요.
1: 좋겠습니다.
0: 저 통닭 받으실 분한분더 추첨했어요. 네,
1: 누군가요?
0: 메모하겠습니다. 아이디 진우나. 따라하고 암기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1: 와, 아멘, 아멘.
0: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네.
0: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정 PD님도 한번 추천해 주시죠.
1: 저는 지중해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지중해님.
1: 네. 투석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씀 암송하시고 또 선물을 신청하셨는데요.
0: 예.
1: 이런 솔직한 댓글에도 또한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머니가 치킨을 좋아하신다고. 이야.
1: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0: 이야,
1: 하시니까
0: 어머니가
1: 안 드릴 수가 없어요.
0: 투석하시는구나.
1: 네.
0: 아이고, 투석하면 얼마나 그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1: 맞습니다.
0: 하여튼 충전하시라고 치킨, 통닭입니다. 네,
1: 네,
0: 통닭입니다.
1: 통닭.
0: 통닭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자, 응원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외울 수 있겠다. 우리 한번 정말 극동방송 가족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전남 진도에 회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하나 권사입니다.

0: 전남 어디요?
1: 진도요.
0: 진도.
2: 진돗개로 유명한 진도에서
0: 가나군사님. 네. 우리 진도에 있는 방송 가족인데 우리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미소 발사. 네. 네, 여러분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샵 1069번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가 있고 유튜브상에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웜의 진도요? 라고 하시면서 와, 아니 강은호 권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예요? 그럼 진도에?
1: 진도 여기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데요. 예. 네, 그 동네에 있는 회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와. 근데 우리 강은호 권사님은 상당히 그 또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사투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예.
1: 친정이 인천입니다.
0: 아, 친정이 인천이에요.
2: 그러시군요.
0: 그럼 남편을 따라 지금 진도에 오신 거예요?
1: 네네.
0: 와. 그러면 진도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1: 아,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 예. 올해 이제 쉬고 있어요.
0: 오.
1: 네. 근데 또 마침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항상 좋은 아침을 들었거든요.
0: 예.
1: 네. 저희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0: 우와.
1: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인턴을 하고 있고
0: 예.
1: 둘째는 최천사에 임관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담양으로 배치를 받아서
0: 가까운 곳에 네. 전라도
1: 네.
0: 지역에
1: 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0: 예, 예.
1: 또 막내는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과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0: 와.
1: 이제 아이들은 다 외지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0: 이야.
2: 권사님,
0: 아이들
2: 네.
0: 아니 권사님 아이들 보고 싶
2: 안 보고
0: 아이들 근데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권사님?
1: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0: 이거 봐 지금 뭔가 이 그리움이 지금 우리 강하라 권사님 지금 미소 발사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미소가 나왔다가 네. 또 갑자기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다가
2: 쑥스러워하셨다가 네 말씀 자, 발사를 먼저
0: 자 그러니까요 자 말씀을 암송해야 네. 되겠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1: 뭐 찬양으로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어가지고 네. 오늘 좀 더 쉬었던 것 같아요.
0: 좋아요. 자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진도의 회동교회 강하나 목사님 강하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0: 아멘. 네. 와.
2: 야. 가볍게 암송하셨습니다. 네.
0: 하나 권사님.
1: 네.
0: 네. 오늘 좀 근데 뭐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극동 방송 들으면서 네네네. 또 오늘은 잠깐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아빠가 10년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년째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상에서 항상 작은 라디오를 켜놓으시면서 금속동 방송을 항상 들으셨어요.
0: 그러셨구나.
1: 네,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학교 등교 시간에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게 많잖아요.
0: 예.
1: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했지만 그 인간 수업 들으면서 참 많이 반성도 하고 아 맞아 내가 엄마로서는 이렇게 못했지 했던 것들도 있고 또 허미경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많은 찬양들 들으면서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았거든요.
2: 와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네.
1: 네네 정말 가족 같고
2: 애청하시면서.
0: 애청자시다.
2: 네.
1: 네. 저는 항상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설레인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떨리네요.
0: 아, 네, 저도 떨려요.
2: 그러신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 차분한 우리 또 우리 강하나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참 이 미소도 좋으시고 참 이렇게 또 오랜만 우리 뭐 처음 인사드리지만 이렇게 익숙하게
2: 오래 알던 사이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1: 네네,
2: 편안한
1: 맞아요.
2: 또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우리 김인숙 권사님도 또 도디레님도 우리 강하나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미소, 우리 김영덕님도 권사님의 미소가 천국의 미소다 라고 하는데, 권사님 오늘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강하나 권사님의 좀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1: 제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장성에서 다 나갔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배랑 기도에 소홀할 수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1: 저희 남편은 뭐 항상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0: 특별하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시죠?
2: 없으신 것으로 늘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네, 서로, 네. 서로 늘 서로, 그 존재 네. 자체가 네.
1: 그럼요.
2: 서로가 잠깐만 내가 볼 때 근데 사행이,
0: 네. 아니 남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편
1: 항상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안 돼 하지 마 그걸 왜 해 이런 말보다는 그래 해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1: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와요. 스리랑카라든지
0: 맞아요.
1: 그런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말이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은 잘해도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말할 수 있는 걸 좀 돕고 싶어서 언어제와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우와.
0: 강하나 아나운서가 됐네요. 강하나 아나운서. 우리 진도에 파견했습니다. 강하나 아나운서.
2: 목사님부터 아나운서까지.
0: 아 네. 좋아요.
2: 언어 재활 심리 치료. 굉장히 귀하고 또 필요한 그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꼭 네. 필요하다. 지금 꼭 필요하다. 이야, 우리 앞으로 이제 강하나 아나운서로 활동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 남편이 이렇게 또 자랑 남편 세워 주니까 지금 강하나
2: 그러니까요.
0: 아나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 아니 남편분도 그렇죠.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남편 지금 뭐 하십니까 아침에?
1: 지금 산책 나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에게 마지막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항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강한 아나운서. 네 오늘
2: 차분하게 또 사랑을 전하시네요.
0: 차분하시다. 네. 예, 우리 아니 저는 그냥 우리
2: 마지막에
0: 또,
2: 막 이런 거 좀 기대했었는데.
0: 예, 뭐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네, 강하나 권사님만의 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극동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참.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권사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49분 이후에 유튜브 상에서 딱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네. 10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 있었던 은혜의 간증 자 지금 준비하시고요. 찬양 후에 제가 이 간증을 좀 선포하게 할 거예요. 저희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간증을 한번 마지막 나누면서요 이 시간 정규 방송에서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동교회 강하나 권사님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링크 유튜브상에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선양호 목사님의 사역지 여수예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돼. 시험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종종 마지막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운이 아니라 섭리를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이겨야 하는 게 전쟁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날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 군대를 이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8절입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의 승패가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숲에서 갈렸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군사력과 전략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 수풀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과 계획만 붙잡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힘찬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찬의 승리자였어요. 승리에 대한 노래였는데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다. 아멘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진리를 따르는 자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거라는 힘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로 판가름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orest swallowed up more men than the sword. 그날은 칼보다 숲이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고 표현을 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숲이 많은 사람들을 삼켰대요. 물론 숲이 스스로 움직인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숲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발길을 돌렸는데 뭐 그곳에서 생명이 지켜진 이야기, 혹은 길이 막혀서 늦었는데 오히려 사고를 피하게 된 이야기, 우연히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이야기까지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싶었던 일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칼만 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만 바라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숲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기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인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연주곡으로 같이 했어요. 연주곡이긴 하지만 아주 힘찬 그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죠. 네, 오늘은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승리한다. 그 말씀을 나누고요. 또 찬양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머 스페셜로 극동 방송 풍성한 찬양들 더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 극동 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4821번님. 아멘입니다. 네. 우리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훨씬 높으신 주님의 그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운전하다가 길이 많이 막혀서 짜증이 났대요. 7534번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또 우리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평범한 일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그 기다림이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한 것 같아요. 6408번님. 네, 오늘 아까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준, 하나님이 정말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 간증처럼 나도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바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자연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셔서까지 뭔가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가 낡아서 요즘 보수를 하고 있어요. 온 성도가 성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도 보수되기 위해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직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수리되기 위해 날마다 새벽 기도로 교회에 가고 있어요. 라고 019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이게 되게 은혜가 되네요. 교회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그냥 성전 보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신앙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때를 보내고 있다니까 멋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면도, 우리 영적으로도 더 보수 공사 하고, 네, 더 든든하게 서가는 올 여름이기를 바랍니다. 6581번님, 7살 막둥이 아들이 오늘 극동방송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 주셨어요. 귀엽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1: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숲풀도 움직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수 없는 곳에서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요. 오늘도 염려보다는 기도를, 또 걱정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시편의 말씀 통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해야 할 이유.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를 주재하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물을 떠다 나르라 말씀받고 행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연속입니다. 아는 자가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 중에 이 내용을 말씀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은 미리 감사해도 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요.

눈으로는 은혜가 보이는데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솔직히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은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미상이고, 단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억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자와 같이 인생의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좋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혹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 무슨 말일까요? 인자, 우리가 인자하심 그러잖아요. 인자하심, 인애와 자비하심이죠, 그렇죠?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자비, 헤세드예요. 이게 단순한 친절과 자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한 자들, 방향을 잃은 인생, 의미를 잃어버린 삶,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도 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7절,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주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그 광야의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마침내 쉴 곳을 찾았어요. 뭐함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먼저 감사하고 나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었을 때. 아멘입니까? 부르짖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결과가 아니에요.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 말씀 기억하시죠? 연회장은 물로 된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다 나른 하인들은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뭐 땜시 알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알아요. 내 인생의 광야를 누가 이끌었는지,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누가 붙들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진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모하죠. 너무 사모하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풍족한 자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모하는 자를, 주린 자를, 목마른 자를, 간절한 자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주린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신 곳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건강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햇빛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폭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지나온 6개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쓰러질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길을 잃고 헤맸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자리에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스타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그 영광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대단해요. 그 인터뷰 내용이나 그리고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그 자서전, 모든 것의 시작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자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손흥민은 16살에 독일의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선수 활동을 시작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부모님도 없는 이국 땅에서 혹독한 훈련과 함께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실력까지도 의심을 받았어요. 동양인이 뭘 잘하겠어? 그러다가 마침내 독일에서 잘 해가지고 영국 어디로 갔죠? 죄송합니다. 영국 세계 최고의 축구 프로리그가 있는 영국 토트넘. 좀 아셔야지. 토트넘.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단에 들어가서 이적해서 손흥민이 절정의 기량을 뽐내면서 그렇게 축구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시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무엇이냐? 부상 소식. 팔뼈 골절 수술이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 시즌 아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같은 시기에 그 소속팀 토트넘은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었어요. 꼴등의 밑에 거의 강등권에. 그 팬들의 기대와 감독의 신뢰 사이에서 이 손흥민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의 시간, 손흥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뛸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더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손흥민은 기적처럼 회복하여서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 세리머니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는 자의 감사였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해서 얼마나 우리도 마음 졸였습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 후에 여러분, 놀랍게요, 2021년 22년 시즌에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뭐 기분 나쁘세요? 남이 뭐 득점왕 선수 상 탔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여러분, 동양인 아시아인이 유럽 무대에서 그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유럽 무대에서 득점왕에 오른다는 거. 그때 아마 26골인가? 득점왕에? 대단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가 득점왕의 시상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 혼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자기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절망의 자리 광야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선수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나라 역사상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지금 그런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시편 107편에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들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자의 감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도 그 고통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감사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무슨 말이 나오죠?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이 뭡니까? 속량. 예?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뜻이잖아요. 속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죠. 너무나도 비싸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 값을 치르고 사셔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값이 뭡니까? 그 치르신 값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선포해라. 선언해라. 고백해라. 입을 열어 감사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만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제단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용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시편 107편 47편 7절까지 계속 보면 계속해서 흑암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폭풍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쏙쏙쏙쏙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8절에도 그렇고요. 15절에도 그렇고요. 21절에도 그렇고요. 31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건져주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 찬송,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증명된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연구에 따라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슨 교수가 연구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다섯 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대인관계에서 더 친밀함을 경험하였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그 삶의 만족도가 더 크고 행복도가 더 높고 긍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심리 구조 안에는 이

0: 이미 감사가 회복의 열쇠로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처지에서 오셨습니다. 힘든 일터에서 오셨습니다. 아픈 가정에서 오셨습니다. 외로운 일상에서 오셨습니다. 지친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셨어요. 인생의 사정들을 다 안고 그런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의 이유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받고 광야에서 집도 없이 성읍도 없이 길을 헤매며 있던 그들에게 부르짖을 때 사모하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감정으로 드리지 맙시다. 감사를 지식으로 드리지 맙시다. 아는 자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 광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 십자가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107편의 마지막 43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절이 사실 오늘 설교 전체의 결론입니다. 4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세상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라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전략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꾀를 부리며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광야에서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고, 결국 그 지혜가 감사로 나타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다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의례 의식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신 사랑을 아는 삶을 고백하는 행위가 지금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축복을 영원토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 두 가지 꼭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속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